매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듭을 장식과 실용을 더한 전통 매듭 공예로 발전시켰죠. 매화 매듭, 국화 매듭이란 게 있고요. 병아리 매듭은 순환을 잘 이긴다고 해서 은장도 손잡이, 전쟁에 쓰이는 큰 칼자루에 사용됐습니다. 잠자리 매듭은 저고리 옷깃이나 고름 위에 달았고, 매미 매듭은 엎드려 맴맴 우는 매미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비 매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 잘 조화되는 나비 매듭은 전통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익숙하죠. 옷의 허리끈을 여미거나 물건을 포장할 때, 신발끈을 묶을 때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매듭을 짓는데요. 대충 질끈 묶어도 괜찮지만 나비 모양으로 마무리하면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작은 매듭 하나에도 정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던 선조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예쁘게 묶인 나비 매듭처럼 오늘 하루도 꼬임없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0: 들리나요? 선을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리히아트 아일랜베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노블티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매듭을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발 끈을 묶고 또 옷깃을 여미고 마음도 한번 단정하게 추스르면서요. 급하면 뭐 대충 묶고 나설 때도 있지만 날개를 예쁘게 펼친 나비 모양으로 단단히 조이면 왠지 마음까지 가지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작은 매듭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담았던 선조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발 끈을 단단히 묶듯이 마음의 매듭도 예쁘게 한번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꼬인 마음은 풀고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단단히 여미면서 말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쇼팽의 에뛰드 작품번호 10 가운데 3번 2장조 렌토 마논 트로포 이별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이죠.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선율을 썼는데요. 본인이 생각한 스스로 쓴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바로 이 곡을 꼽았죠. 내 생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율을 다시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뭐 100만 불짜리 선율인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님이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김정원님 찬란한 그대 아름다운 당신에게 빗방울 머금은 백합이 맞아주네요. 저쪽 하늘은 파랗게 개이고 있고요. 아, 저도 잠깐 지금 개인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보는 이 파란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 반갑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를 얼른 봤더니 뭐 잠깐 보여주는 파란 하늘인 것 같아요. 금방 다시 흐려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지만 그래도 기억해두려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 비행기도 하나 날아갑니다. 네, 우리가 구름이 껴있어도 그 위에 저렇게 파랗게 빛나는 하늘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들고요.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청취율 조사 전합니다라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CBS 라디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습니다. 아라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다들 알고 계시죠?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저의 고향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이거 들어볼까요?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함께 듣죠.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뭐 워낙에 명곡이고 우리가 에드 피아프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는데 또 암스트롱 버전 정말 또 고유의 매력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로 드르릉 하는 스케일도 너무 귀엽고요. 또 이렇게 한참 동안 이 관악기로 멜로디를 하다가 탁 처음 목소리가 나올 때 한 소절만 듣고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쩜 이런 소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는다고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쌓이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몸은 가볍고 마음은 빠르고 삶은 아직 열려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으로. 그때부터 삶에는 하나씩 무언가가 붙기 시작한다. 이름이 붙고 역할이 붙고 책임이 붙는다. 직장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재산과 명예가 쌓인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는다. 시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법이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이 축적되는 일이다. 불안이 쌓이고 후회가 쌓이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생기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가 이어진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온다. 항상 건강했고 항상 잘해왔고 항상 통제해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충격이 된다. 사회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며 살아간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소득. 하지만 이 경쟁에는 끝이 없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다른 방식을 배우게 된다. 구분하는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는 법을 익힌다. 삶이 원래 그런 구조라는 사실에 대한 받아들임.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약해지는 일이 아니다. 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완벽하려는 노력에서 조금 벗어나고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누구도 기꺼이 늙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우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르보 프레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 보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유솜님이 이런 사연 주셨어요. 저는 이유 없이 불안이 많이 쌓이네요. 삶에 지쳤나 봐요. 이 음악이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해요. 거울 속의 거울 들으시면서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무겁고 불안이 계속 쌓여가는 날. 어느 날은 정말 그 불안이 심해져서 계속 심장이 쿵쿵쿵 뛰기도 합니다. 그럴 땐 너무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많이 애쓰며 살아왔구나라고 좀 다독다독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처럼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지치신 것 같으니까 그럴 땐 쉬셔야죠. 여러분은 언제 나이를 실감하시나요?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몸의 변화 많이 느끼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도 또 하나둘 흔적이 쌓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명, 뭐 이유 없이 가라앉는 그런 날들. 저자는 그런 것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이 든다는 일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표현이 전 참 좋았어요. 시간과 싸우기보다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또 그만큼의 경험과 여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남겨주잖아요. 어쩌면 그게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변하고 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 약해져가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파란 하늘이 오래가고 있어요. 저는 뭐 한 3, 4분 보여주다가 다시 흐려지겠지 했는데 이 나뭇잎, 초록잎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감사하네요. 오늘 이 파란 하늘 조금 더 구경하면서 제가 있는 곳만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하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곡 한번 함께 듣죠.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곡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음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 음악이 계속 하루 종일 이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코다가 다가오는데 슬프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을까요? 가희님은 가장 정제된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또 멋진 말씀 해주셨고요. 호호맘님은 이 말러 5번 사악장은 가을이나 겨울에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여름 장마 때 들으니까 또 시원한 느낌도 나네요. 같은 곡이 계절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본덜리시님은 이 곡 들으면 말러 6번 비극적 안단테 악장이 커플처럼 떠오릅니다. 마치 한 곡 같이요. 아, 또 6번 안단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첼로가 그 한 10마디 정도 그 선율로 아주 내성적인 선율로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죠. 정말 멋진 곡이죠. 그 6번은 정말 그야말로 격렬한 비극적 정서인데 그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휴식 같은 그런 악장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악장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러 5번 사악장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말러의 5번의 다른 악장들 듣고 그 다음엔 말러의 또 다른 심포니들을 듣고 그 다음에는 말러의 뭐 성악곡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러와 쌍벽을 이룬다는 뭐 갑자기 이르는 작곡가도 또 찾아서 들어보고 이렇게 넓혀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러 사악장 듣고서 뭔가 머리가 좀 멈춰가지고 친절한 군자 씨님이 사연 주셨네요. 저는요 나이 든다는 것을 적당히 무시하며 살았어요. 일도 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는 편이고요. 식재료도 정말 깨끗이 준비하고요. 그러나 시력이 떨어져서 돋보기를 쓰고 반찬을 만들 때 나이가 들었구나 느끼죠. 시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망맛정각이라는 진단이 나와 외출시에는 선글라스와 양산이 필수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저마다 이게 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연습 조금만 해도 좀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눈 많이 쓰신 분들 눈 그러실 테고 관절 많이 쓰신 분들 그러실 테고 아까 저자의 말처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의 위너 리더 앨범 전체를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은 15번째 트랙입니다. 그제 남영란님께서 이게 끝나가는 게 아쉽다 하셨어요. 20곡인데 벌써 15번째 트랙이네요. 오늘 들으실 곡 아주 유쾌한 곡입니다. Au Blond au Brown, Ich liebe alle Frauen. 이 제목 들으시면 아마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말로는 금발이든 갈색머리든 나는 모든 여인을 사랑하네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엄청 바람둥이 노래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사랑과 인생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빈 특유의 유머가 담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예찬하면서도 또 과장된 익살과 재치를 곁들인 듣는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이 곡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가 1935년에 영화 Ich liebe alle Frauen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테너 얀 키프라가 불러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요. 또 이후에 프리츠 분덜리히도 특유의 밝고 세련된 음색으로 다시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Au Blond au Braun, Ich liebe alle Frauen.

너무나 유쾌하죠.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앨범 비날리더 가운데 오플론더 브라운 리베 알레프란 금발이든 갈색 머리든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보내드렸습니다. 로베르트 스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오프스 72의 2번 2단초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를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볼작의 슬라프 무곡 작문호 72의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를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로 얘기하다가 머리 스탑됐을 때 말하려던 작곡가 브루크너 맞습니다. 어떻게 순간 그게 스탑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1: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면
1: 하하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이루어질 지니님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남편이 사업 정리하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며 봉투를 쉽게 어렵게 내밀었어요. 거의 20여 년 만에 받아오는 남편이 주는 돈, 그 봉투를 며칠째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 돈을 쓸 수나 있을지요. 여러 가지 감정에 북받치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의 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 들꽃 연희님이 50일간의 긴 홀로 여행을 마치시고 이런 말씀하셨네요. 여행 초반에는 저를 떠나간 사람, 후반에는 제가 떠나온 사람들을 생각했지요. 어떤 생각이셨을까 상상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5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 하셨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0: 진짜요?
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관절 연골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함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의 샤콘느 등을 연주하죠. 7월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 두 공연 모두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슈옹 지휘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숲속의 밤노래,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들려줍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이수민의 비올라 리사이트 열립니다. 비엣당의 엘레지 F단조를 비롯해서 브람스, 칼리보다, 샤르벤카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연주하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가 주연하는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월드클래스 성악가 시리즈 무대로 소프라노 김효영, 테너 이기엽, 바리톤 박사무엘이 함께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클로드 보렐리의 트럼펫 연주로 바다의 협주곡 보내드렸고요. 2070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2070번님이 이 곡 신청하시면서 이런 사연도 함께 보내오셨어요. 운전하는 저는 늘 일하면서 승객분들과 함께 듣곤 했는데 오후 근무로 일찍 일어나 집 앞 둘레길 걸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습니다. 비가 온 뒤 숲속 풍경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이 불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갖가지 새들의 합창소리와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한 공기, 정원 씨의 안정감 넘치는 목소리, 이것이 천국이고 삶의 기쁨이죠.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 마지막 문장은 무슨 CBS 음악 FM 홍보 카피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모처럼 좀 여유 있는 오전 보내고 계신 우리 2070번님, 아름다운 음악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전에는 경음악이라고 했죠. 이런 악기로 인스트루멘탈 음악들. 뭔가 이런 정취와 추억이 있어요. 우리 분덜리님도 이런 경음악들 너무 좋아요. 폴 모리아, 제임스 라스트, 만토바니 등등. 그렇죠. 이런 경음악들이 주는 또 그런 정취. 가끔마다 한 번씩 들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른사랑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아름다운 이악장 아다지오. 이 곡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본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빈의 마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까지 위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른 사랑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잠깐 보이는 파란 하늘 보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장현아님은 이 곡 들으면서 최애곡이라고 혼자 초과 근무할 때 틀어놓는 곡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마크와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마크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힌트막으로는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의 현 변주곡 C장조 괴뢰번호 265를 세바스티안 크나우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의 테마가 된 이 음악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이란 동요로 익숙해서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도 불리죠. 이 곡의 원곡은 18세기 프랑스 민요, 원래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민요를 바탕으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 우리나라의 제목인 작은 별, 별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미 별, 작은 별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근접하셨습니다. 별과 관련이 깊은 정답 뭘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막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한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샬롯 처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없을 때도 나는 늘 너의 편,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나를 눕힐게 라는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오늘의 정답은 다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은 이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별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선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일에 까마귀들이 이것의 다리를 놓아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력이 아닌 양력 7월 7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음력 7월 7일은 조금 더 있어야 하지만요. 천문학적으로 이맘때 여름 밤하늘에서 두 별과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오작교, 7월 7석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근접하는 오답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정답도 물론 많이 오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Somewhere in Time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김지연의 프로포즈에 수록된 연주인데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과 아름다운 명곡들을 아주 따뜻한 바이올린 선율로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반이기도 합니다. 저랑도 아주 좋은 음악 동료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누나예요. 만나면 언제나 유쾌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오늘 방금 들으신 그 Somewhere in Time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랑의 이것 땡땡땡으로 번역이 되어서 개봉했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그 영화 제목의 마지막 세 글자입니다. 자 이제는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도시에선 보기 어렵지만 시골 밤하늘에선 종종 볼 수 있죠.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면 수많은 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순 우리말은 미리네예요. 미리네. 참 예쁘죠? 미리네. 이쁘기도 한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약간 선불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네. 용이 잠자고 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특히 이맘때 여름에 참 밝고 넓게 보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코믹 SF 장르의 고전이죠. 더글라스 애덤스의 소설 이것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생각이 나고요. 또 10cm의 노래 사랑은 이것 다방에서도 떠오르죠. D 모양으로 펼쳐진 수많은 별들의 무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참 예뻐요. 이 이름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네요. 역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은요. 윤극영 작사 작곡의 반달. 우리 동요죠. 참 아름다운 동요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정치용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윤극영 선생은 동요 작곡가이자 아동문화 운동가인데요. 설날, 뭐 반달, 고드름, 꼬부랑 할머니, 우산 셋이 나란히, 고기잡이. 와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쓰셨네요. 반달이란 곡으로 반달 할아버지라고도 불린 그런 분이십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 노랫말처럼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동요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 노래의 첫 가사에 나옵니다. 정말 이 첫 가사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푸른 하늘 땡땡땡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 땡땡땡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참 예쁜 노래를 예쁜 목소리로 예쁘게 부르시네요. 얼마 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도 함께 했었던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고요. 윤구경 작사 작곡의 우리 아름다운 동요 반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은하수 밀키웨이였습니다. 은하수 너무 예쁘죠? 아, 근데 7943번님이요. 옛날 옛적 학교 앞에 있던 미리네 분식점. 처음에는 선불해야 되는 집이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은하수라는 뜻이었더군요. 그거 보세요. 선불. 미리네. 아, 제가 이 아재 개그 할 때 홀딱 깬다고 누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능이 있어요. 제가 이 아재 개그 본능이. 또 우리 팬님은 담배 이름 은하수. 이야, 언젠가요. 그 은하수 담배. 영도님이 그 담배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늘 담배 심부름을 보냈던 그 담배, 은하수, 그 다음에 거북선 담배도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고유명사들이 참 좋아요. 요즘 다 뭔가 멋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놓은 이름들보다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담배 이름들도 그렇고 아파트 이름들도 그렇고 예전에 그 우리말 이름들이 참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3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994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6434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3913번님. 아, 은하수 문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세 분 다 은하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982번님, 9822, 그리고 3619번님, 7716번님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참 오늘은 이 퀴즈 정답도 너무 예쁘고 또 힌트 음악들도 너무 아름답고 아주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제가 또 피디님께 신청 드린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은하수 하니까 저는 이 곡 바로 떠올랐어요. 우리 아당님들 중에도 기억하실걸요. 저희 MIK 앙상블에게 위촉되었던 제임스라, 우리 재미교포 작곡가죠. 나형주, 한국 이름은 나형주 씨의 반달 모음곡, 피아노 4중주를 위한 반달 모음곡 중에서 밀키웨이, 은하수란 곡이 있습니다. 그 여섯 곡이 전부 다 이 반달 동요의 아름다운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개수나무, 하얀 토끼, 쪽배 이런 식으로. 그중에 밀키웨이를 MIK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임스 라의 반달 모음곡 가운데 밀키웨이를 MIK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10: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시골 경마, 캠프타운 레이스, 에릭 로저스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소녀팔사라고 해서요. 더위를 피하는 8가지 방법을 남겼어요. 몇 개만 살펴보자면 대자리 위에서 바둑 두기,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오늘 같은 날엔 시집기를 권합니다. 다산은 종종 뜻이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계절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여름날 연꽃이 필 즈음이면 고요한 가운데 연꽃이 피는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다네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지각장마로 빗줄기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제법 여름의 운치도 느껴지시죠? 청량한 여름 영화 한 편도 좋고 나만의 여름 속에 최강의 영화 음악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7월 7일이네요. 화요일. 첫 곡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어느 여름날 들으셨어요. 어떤 분이 취향 저격의 음악을 틀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좋네요. 다산의 소서팔사, 네, 소녀팔사 아니죠. 연꽃을 즐기는 법, 운치 있죠. 연꽃이 핀 모습만 봐도 참 곱고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니요. 뭔가 고요하고 정갈한 느낌이 여름날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한번 여름을

0: 보내보고 싶네요. 네. 또박이님, 채용 공식 반장 임명해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라고 해서 저도 설문전화 받고 싶어서 전에 라큐님이 설명해주신 한국 리서치 가입했네요. 아, 정말, 이거는 너무 사랑 아닙니까? 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굳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사랑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좀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전화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 못 받아봤어요. 구름나무님, 강디 오늘 저 생일이에요. 강디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무더위도 무섭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 이거 녹음해서 평생 들을게요. 하셨는데 레인보우 녹음 버튼, 네, 녹음 화면 녹화 준비되셨나요? 네, 서혜진님, 구름나무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튼 여러분 출근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목동은 해가 들었어요. 이제 한숨 돌리면서 저랑 한 시간 즐기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청량한 여름 영화, 영화 음악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연꽃이 피는 소리처럼 여러분도 혹시 듣고 싶은 혹은 좋아하는 소리 있으신지도 문득 궁금하네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국내에선 옛날 옛적 서부에서로 소개했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마지막을 장식한 피날레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중에서 드뷔시의 달빛,

오늘 조원생님, 0014님, 랜선 지인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강희님이에요. 행복합니다. 어제 야간이라고 퇴근해서 아침 8시요. 아, 야간일이요? 청취를 못할 수도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 이별을 아니니. 이거 남기시고 지금 못 들으시는 거네요. 랜선 친구, 저기요. 이만 잠을 청해보도록 할게요 하셨습니다. 8184님 강디 새벽 1시 재방송을 들었는데요. 신기하게 본방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오전 11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나 봐요. 역시 본방 사수 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바람직하십니다. 네, 듣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듣는 걸로. 네. 그게 아마 오전 11시 이게 있잖아요. 딱 그 시기, 그 날씨. 비가 왔다가 또 그쳤을 때 그 느낌으로 저희 선곡도 계속 바뀌거든요. 아마 그렇게 딱 맞춰서 나가서 듣기가 더 좋으신 거겠죠? 같은 시간에. 네. 그레이님, 저도 생일인데 같이 축하받을게요. 네. 선미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날샘봉구님은 부상을 당하셨군요.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우울하시다고 신나는 곡 부탁해요 하셨는데 좋은 음악 많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리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했더니 포에버님은 사라락 사라락 눈 내리는 소리요 하셨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차인배를 선물 받았어요. 그 풍경? 인데 차인배? 네, 풍경 이렇게 짤랭짤랭 소리 말고 더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 막 아시죠? 네, 요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딩 이렇게 울리는 네 그런 걸 달아놨는데 바람이 불 때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싹 울리니까 엄청 고요해지고 좋더라고요. 3418님, 조용한 곳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난해하네요. 그래도 마음을 두드리는 명곡들 들으며 책 보렵니다. 오, 기품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멋진데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여름나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농단곰님, 강디와 여름씨들의 소서팔사도 뭔지 궁금하네요. 했더니 봄투보님, 여기에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빙수에 뜨아 먹고 싶어지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야? 뭐지? 라고 했는데 상상해보니까 저도 빙수에 뜨아 먹고 싶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차가울 때 뜨아 먹음 딱 이렇게. 네, 단짠단짠처럼 차고 달고 뜨겁고 쓰고 완벽한 조합. 제 스타일입니다. 사영임단님, 헉, 오늘 우리 작은 딸 나경이도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나경아, 생일 축하해. 그러게요. 여러분만의 더위피하는 방법, 나만의 운치 즐기는 법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뭐 있으실까요? 한번 나눠주세요. 4001님도 오늘은 럭키한 7월 7일인데 우리 아들은 와 완전 럭키네요. 07년 7월 7일생이에요. 우와 070707 럭키하게 태어난 서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은차차님은 선곡이 너무 좋아서 다 LP를 구하고 싶다고. 늘 아이들 위해 돈을 먼저 썼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어서 LP를 구매했다고. 네, 어떤 LP 구매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좋아하는 LP를 딱 사려고 해도 잘 보고 사야 돼요. 트랙이 적으면 생각보다 조금 별로더라고요, LP는. 그렇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스푸얀 스티븐스, 미스테리 오브 러브, 보이후드 중에서 히어로의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듣겠습니다.

와, 물소리 진짜 좋네요. 정말 딱이네요. 오늘 주제랑 그 시간이랑 날씨랑 그렇지 않아요? 영화 싱글즈 중에 들으신 거예요.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였습니다. 초록색 웃음님, 강디 왜 그래요? 아이고요. 또박이님, 강디 생방티 내는 거 좋아요. 아니, 생방티가 아니에요. 정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네, 아, 참.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또, 음악을 듣다 보면, 그렇게, 그래요? 라키님, 와, 별이 진다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개구리 소리 들으며 별 보고 싶어지네요.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여름 즐기는 나만의 법. 이렇게 저녁쯤에, 밤에, 아니면 또는 밤에 이렇게 불 끄고 누워가지고 덥지만 창문 살짝 열어놓고 선풍기나 에어컨, 예. 여튼 창문을 딱 열어놓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기대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듣는 것도 참 재밌는데, 아파트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 대체불가님, 여름은 냉장고에서 뭐 꺼내는 척 하다가 머리 놓고 있기.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등짝 스매싱 맞기. 네, 이열치열이네요. 뜨거, 아따가. 이렇게.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다윗 예매권 드립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며 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웅장한 스케일, 또 박보검, 장광, 차지현 배우의 한국어

0: 서빙도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다윗 그리고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좋아하는 소리 여쭸으니까 한두 개 더 소개하고 음악 듣겠습니다. 2904님, 엄마가 아기 세수시키는 소리. 어머나. 오,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깨끗한 느낌, 향기도 나는 것 같은데요. 미미님, 창밖에서 아기들 떠드는 소리요.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오후 늦게 다 씻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 소리 들으면 기분 참 좋아져요. 새콤달콤님, 저는 천둥 소리가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창문 열고 자요. 네,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신청곡. 1590님 신청곡.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칼림바, 우크렐레를 배우더라고요. 센과 치히로의 별명 OST를 곧잘 연주하던데 저는 제 취향대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슈그렌트와 드루베리모어 데모 버전으로 Way Back Into Love 듣겠습니다.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2: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1: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오늘 저녁 6시 30분 네, 장항준 감독님 편 업로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엄청 재밌어요. 놓치지 마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스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5: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인데요. 앰뷸런스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쉐일링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 꼬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1: 저 용돈을 탈진했어요.
0: 아, 용돈을 탕진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뭐, 탕진이나 탈진이나 비슷하긴 하죠. 그냥 다 써버렸다는 얘기니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체력을 탕진하다 보면 탈진합니다. 무리하지 말자. 서로 응원하면서도 가끔은 적당히 무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대놓고 무리하자면 열만의 곶간은 탕진을 할수록 여러분의 기운과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 제가 이걸 아는데도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곶간을 열어보자.

0: 가오의 시작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습니다. 탕진잼이라고 한동안, 그것도 몇 년 되긴 했는데, 예. 탕진, 그 순간은 재밌죠. 근데 이제 그거 메꾸려면 탈진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의 이런 작은 귀여운 말실수 너무 귀여워요. 아싸! 곡간을 열어라! 거덜날 때까지 마구마구 쏘세요, 조약돌림. 이미 거덜나 있는 상태예요. 뭐 이렇게 풍부하거나 아니면 뭐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 없는 거를 또 긁고 긁어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시작됐죠? 예. 뭔지 알죠,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리고 저기 뭐야, 가끔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번호를 얘기해, 저도 못 받아봤고. 근데 이제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다들 능력자들이 서로서로 알려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 그러면 게시판을 잘 들여다보시면 또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교환권 팽팽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성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화장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어떤 샴푸셔? 셔? 써? 이런 로망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늘 머리가 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일할 때는 스프레이로 고정이란 말이에요, 머리.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지면 안 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앞머리랑 옆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왜 아이돌들 진짜 엄청난 춤을 추는데 앞머리 그대로 고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한테서는 샴푸 향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스프레이는 골드색이 있어요. 그 골드통으로 된 거. 걔가 고정이 잘 되면서 이렇게 너무 떡지지도 않는 그거를 그냥 확 목이야. 물이 그냥 확. 그래서 고냄새 나는데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이무진 신호등까지 들으셨어요. 저 무슨 샴푸 뭐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놓고 쓰지 않고 염색 탈색했을 때는 그거 좀 덜 상하게 해주는 거 썼다가 또 이제 갑자기 두피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보면 또 두피 보호 샴푸도 썼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써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맥주 효모 샴푸가 또 뭐 탈모에 좋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좀 썼다가 소리님 월요일마다 5,000원 용돈 받는 초사 아들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제 초딩은 문구점 가서 탕진하죠. 제가 용돈 탕진 윤찬이라고 놀려요. 문구점에 걔네들 그 눈높이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도 초딩 때는 그거 그 뽑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그때 뭐가 유행이었더라? 그때그때마다 그 뽑기가 유행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털고 그리고 이제 카드 뭔 카드였지 그거 이제 기억도 안 나네. 피카츄 카드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피카츄였나 뭐 아 그런 아 잉어 엿이 뭐예요? 작가님 그냥 포켓몬 아, 포켓몬에 피카츄 나오는 거 맞죠? 출연하시나 피카츄가? 아 맞지. 그래 그거 포켓몬 카드 그냥 그거를 또 저기 책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싼 애가 나오면 착착착 넣고 진짜 큰일이에요.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인가? 아 8635님이 아유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청취율 조사기간 한 번도 떨린 적 없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하나 싶죠? 아니 부러워서 그래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해서요. 근데 여러분 뭐 청취율이 재성적표인가요? 재성적표일 수도 있겠지만 CBS는 제 거가 아니에요. 열만도 제가 있을 동안은 내가 몸담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내세웠네. 그동안 많이 내세웠네. 인정합니다. 예. 아, 근데 왜, 늘 떨려요. 평가받는 것은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순위 프로그램에서 2등만 오랫동안 한 가수로 이제 저의 기록을 깬 분도 있지만 열몇 번인가를 2등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첫 순위 프로그램 1등이 라라라였어요. 어쨌든 오늘 소리님 8635님 싱글킹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도록 할게요. UP의 바다 H.O.T의 행복 들을게요.

시아다비치 티아라 여성시대 주얼리 슈퍼스타 4519님이 저번 주 여수바다에서 수영반에서 만난 지인들과 스티로폼 박스 뚜껑 갖고 열심히 파도 타고 수영했어요. 실내 수영복 입고 아줌마들이 오랜만에 영혼의 등짝을 불태우며 놀았답니다. 청춘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 어때요? 그 수영장에서 할 때랑 바다에서 할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를 텐데. 야, 또 수영반에서 만난 분들이랑 또 그렇게 수영 같이 하시면

분들끼리의 유대가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러브레터님, 저희 부부는 외부에서 청소하는 직업이라 이 시간대 거의 항상 차 안에서 청취해요. 더워서 집 나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통 만들어서 나오는데 급히 나오느라 깜빡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남편 미안. 항상 차 안에서 수영님과 함께 행복 충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는 뭐 평소에 충분히 들으니까 싱글 킹. 아, 싱글 킹. 이 러브레터님은 두개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은 커플이니까. 아무리 킹이라도 커플은 두개 줘야 돼요. 윤건, 김연우, 갈색머리 949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0: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링링이님이 곶간 노리는 43살 생쥐 왔어요. 방금 서리태 콩국수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꿀맛. 생쥐야, 생쥐야, 커피 먹어라. 아, 약간 메리 부르는 것 같나? 아, 아이스크림. 예. 커피도 오늘 커피도 같이 쏟고 있나요? 예. 사실 작가님이 알아서 주시니까요. 지혜님, 여기 부산입니다. 사천으로 출장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차에서 도시락 먹으며 들어요. 도시락 후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드세요. 2232님이 오늘 소서니까 곧 매미가 우렁차게 울면서 등장하겠네요. 듀스 여름 안에서 신청하셨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힐.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G-Dragon 삐딱하게 8723님이 신청하셨는데 터진 감자님이 듣고 싶으셨다고. 서로서로 통했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고민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이브 IM 07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소녀시대 라이언하트 1405님이 신청해 주셨고 BTS 다이너마이트 127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4745님 군대에서 철 한 보따리 들고 나온 기특한 아들과 여행 갑니다. 아, 철이 들어왔다고요? 아, 그거 반납이라니까요? 그거 반납이요, 반납 나올 때. 제 생일이라 여행 갈까 했더니 큰 인심 쓰듯이 그럴까? 하는 아들 여행 기간 동안 즐겁게 즐기다 오겠습니다. 지금 아직 반납하지 않았을 때 아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그리고 엄마 볼에 뽀뽀해봐 이것도 꼭 하시고요. 이때 아니면 못 받아요. 뭐 지가 다 컸다 손 쳐도 나한테는 애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그 아들이랑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졌던 그런 환상 같은 거 지금 이루지 않으면 곧 반납하고 아들은 원래의 아들로 돌아갑니다. 마법이 풀리기 전에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싱글 킹 아이스크림 두 개 드릴 테니까 예, 아이스크림 들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런 것도 해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금방 반납이라고요. 4775님 비가 온다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비 온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또 햇살이 쨍해요. 저는 이 더운 날 두 달 전 결혼한 딸 집에 반찬해서 가고 있어요. 둘이 잘하고 사는데 이렇게 한 번씩 우렁각실합니다. 버스에서 수영씨 방송 나와서 좋아요. 자, 4775님에게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까지만 하시고 제가 드리는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집으로 오면서 그들이 원한다고 할 때, 엄마, 나는 엄마의 무엇이 먹고 싶어? 나 엄마 오이지 무친 거 너무 먹고 싶어. 그럴 때는 한번 해주시고, 원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대로 우렁각시해서 갖다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괜히 내 마음만 상하고, 생색만 나고, 나는 또 니네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둘이 알아서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고 엄마도 그거를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이미 아무것도 안 해줄 예정이에요. 10cm 너에게 닿기를 841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K-Will 말해 뭐해 030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백지영 그 여자. 엄마들이 많이 많이 쌓였어. 352 하나님. 아들, 오늘 상부형 휴가 나왔어요. 지 여친 생일에 맞춰서. 아유, 우리 아들은 이미 훈련소에 철 반납했어요. 지금 없어요, 이미. 맘 많이 상했어요. 아이스크림 잡수고. 그리고 여친이 있는 게 어디예요. 요즘에 그렇게 애인도 안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냥 아유 우리 아들 능력자네. 군인이가 여친도 만들고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6018님 수영씨. 응? 아들 장가가서 애기 날 때까지 꼭 방송하세요. 잠깐만 그럼 나 몇 년 해야 돼? 우리 아들 지금 중3이잖아요. 빨리 해도 30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십몇 년, 15년, 15년. 15년이면 나 몇 살이 되나. 그때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지팡이까지는 안 짓겠네요. 그때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해달라기 전에 해주고 있는 본인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대딩 딸 자취방 치워주고 밥 해주는 거 못 끊는 애미 중 한 명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 6018님.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러는데 그 6018님 저는 지금도 아들 방 안 치워줍니다. 예. 이게 이미 지금도 안 해주는데 다 커서 해주나요? 저는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넌 바퀴와 함께 살아라. 그런데 여름이 오면서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 꼭 그 작은 그 뭐 물구녕이나 이런 틈새가 생기잖아요. 또 오래된 아파트. 큰 바퀴가 나온 거야. 또 내 방에 막 와가지고 엄마 바퀴! 네 손으로 잡아라. 그건 네 바퀴야. 이러면서 문을 닫아주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도 안 해주는데 자기 방은 열방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치워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윤도현 사랑했나봐 607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윤도현 사랑했나봐요 607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승철 마일럽. 와 오늘 선곡들 시대를 아우르는 거를 타선이 없는 최애곡들이네요. 5185님 그렇죠. 3655님 점심에 용산에서 미팅하고 삼성역까지 택시 타고 가는 중인데 택시 기사님이 열만 들으셔서 레인보우 앱 안 켰습니다. 기사님 짱. 아 택시 타면 택시 들려. 버스 타면 버스에 들려. 지하철만 이제 안 되는데 지하철은 이제 각자 들으셔야죠. 예,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방송이 딱 나오면은 이수영이가 지하철 먹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우 먹고 싶다. 아 에어컨보다 시원한 이 노래 틀어주세요. 5186님. 아 이제 그 워터밤. 워터밤은 저기 사우나에서 했을 때가 최고인데 권은비 언더워터.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2: 경동 나비엔.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2: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리.

0: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김건모 씨가 새로 내신 리메이크 곡이에요.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3797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 소서는 작은 더위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장마철이 있어서 서늘하고 큰 더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른 장마일 때는 소서 전후에도 폭염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예측이 좀 틀려서 올해 여름은 말 그대로 소서처럼 작은 더위로 조용하게 지나가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0: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팝스 첫 곡은 Are You Speedwagon의 Keep the Fire Burning이었습니다. 소서 작은 더위. 근데 뭐 장마철이 겹치기 때문에 뭐 큰 더위는 없다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진짜 더위는 안 온 거죠. 진짜 더위는 온도 기온도 기온이지만은 습도가 높아야 돼요. 아주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힘듭니다. 1913번으로 이 소서의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준호맘님은 소, 소소한 즐거움, 서, 서비스 같은 좋은 팝들의 향연. FM 팝스죠? 그러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해바라기님이 더위에 물러가라. 소소한 행복을 주는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봐요. 그러셨습니다. 네. 미리네님은 한동준의 FM 팝스 아직은 견딜만 하네요. 걱정 마세요. 제일로 더운 오후 2시, 4시만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FM 팝스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더위를 좀 삭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엑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이 힐링인 거 아시죠? 소통을 나이 먹을수록 자꾸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관계를 많이 맺고 진실한 관계를 많이 맺고 예. FM 팝스와 여러분은 진실한 관계입니다. 자, CBS의 자랑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쓰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도 많이 널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The Ronstadt. It's so easy. 올리비아 뉴튼존의 If You Love Me, Carpenters의 Only Yesterday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 3672번으로 옥수수 까고 있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니까 힘이 나네요. 더워요. 아니 덥죠. 아, 코 파는 곰돌이님이 소설로 이 행시를 적어주셨는데 소 작가님 서수남의 하청일 노래 좀 들려주세요. FM 팝스라 안 된다고요? 그러셨어요. 서수남 하청일 씨가 그 팔도 유람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팔도 유람. 삼천리 금수강상 너도 나도 유람아 생각 뭐 이렇게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낙타다 뭐 말이 하도 빨라가고 잘 못했는데 그런 그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원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수남 하청일 씨의 버전으로는 못 띄워드리지만 오리지널로 예. 팝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헹크 스노우의 I've Been Everywhere. 그러니까 서수남 하청일 선생님들이 부른 그 팔도유람은 이 노래를 개사한 겁니다. 헹크 스노우의 I've Been Everywhere. 그리고 최진사댁 셋째 딸 아시죠? 이은하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의 오리지널은 알 윌슨의 The Snake라는 곡이거든요.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헹크 스노우 I've Been Everywhere.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성.

0: 요즘 상추가 한창 제철이라 그런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무공의 상추라면서 상추 한 보따리를 저한테 건넸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삼겹살도 함께 구워 먹었지만 저 혼자 처분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았죠. 저는 먹고 남은 상추를 냉장고에 넣어둔 채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며칠 후에 쌈장에 싸먹으려고 상추를 꺼내 씻는데 그 안에서 달팽이 집이 보이더군요. 20일 넘게 냉장고 안에 있었으니까 달팽이가 얼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달팽이 껍질에서 아이보리색 살이 삐죽이 나왔습니다.
1: 어? 살아있네?
0: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접시 위에 달팽이를 올려놓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더니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느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이 녀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엄청 활발하고 가장 적극적인 달팽이 같았습니다. 저는 500ml 페트병에 상추잎 3장과 달팽이를 함께 넣었지만 녀석은

상추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페트병 안을 이리저리 탐색하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병 안이 더울 것 같아서 선풍기를 앞에 틀어줬죠. 아,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는지 신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병을 들여다봤더니 달팽이는 여전히 병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두 장을 더 보충해 준 다음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에 갔습니다. 달팽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집에 와서 페트병 속을 본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 안에는 새까맣게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상추의 잔해들과 누르스름하게 썩은 액체가 고여 있었거든요. 저는 달팽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팽이 껍질이 보였습니다. 아, 설마 하면서 껍질에 대고 수돗물을 틀었더니 달팽이가 머리를 쭉 내밀면서 기지개를 펴더니 더듬이를 활발하게 휘두르더군요. 작은 생명이지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저는 그 끈질기고 왕성한 생명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트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 상추잎과 달팽이를 함께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통 입구 전체에 촘촘한 망사를 씌운 다음에 시원한 창가에 두었죠. 아,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앞으로 이 녀석과 행복한 동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Let's Stay Together 아 그린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에서 윤은혜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달팽이에 얽힌 네. 달팽이 많이 살죠. 근데 그 달팽이 요리도 있잖아요. 달팽이 요리는 제가 물어봤더니 달팽이 흔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 밭에서 볼 수 있는 그 달팽이하고 다른 달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예술혼님이 정신건강에 좋으시기를 잘 키우세요 하셨습니다. 7944번으로 달팽이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네요. 달팽이 한번 보고 싶어요.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플라세보님이 달팽이가 이렇게 사연 많은 아이였네요. 종종 상춘잎에 많이 있기에 마당숲 근처에 놓아주곤 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저 식당에서 샐러드를 시켰는데 샐러드에 그 달팽이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그냥 아 여기 달팽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컴플레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신선하면 달팽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서비스를 하나 주시대요. 분명히 불만을 얘기한 건 아닌데. 해당화님이 시골에서 상추 가지고 오면 가끔 달팽이 나와요. 달팽이가 은근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그린의 Let's Stay Together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오늘 윤은혜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루노와 앤 윌슨이 함께 부르는 Almost Paradise. 그리고 이어서 글렌 메데이로스와 엘사가 함께 부르는 Friend You Give Me A Reason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지로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조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돈 맥클린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Castles in the Air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CBS.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3: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Gimme Gimme Gimme였습니다. 몽실이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바 마을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갑니다. 기사님 최고 810-1번 버스 기사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니 천사님이 무더위에 선곡이 아주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셨습니다. 레몬님은 쫄면이랑 가지튀김 먹고 스텝박스 열심히 뛰었네요. 찬물로 샤워하니 시원합니다 그러셨어요. 또 해바라기님도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힘내셔야죠. 이렇게 처지면 안 됩니다. 처지면 안 됩니다.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때로는 뭐 이 저 댄스 음악 나올 때는 좀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신나게 이 처지기 시작하면 다 한없다고요. 한없이 처져요. 9998번으로 대구 습한 기온에 매미 소리 우렁찹니다. 이야 매미, 아, 매미가 울기 시작했군요. 예. 9522번으로 잠깐 은행 볼일 보러 살살 걸어서 다녀왔는데 얼굴에 땀이 송알송알 진짜 더웁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한동준의 FM 팝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웬만하면 전화 안 받으시죠?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 02로 시작하는 번호 꼭 받아주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2주 동안 합니다. 다음 주까지. 아, 참, 네. 이 청취율 조사할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꼭 예, 사진 전화 받으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미래에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그리고 로보의 Stoney, Crosby, Stills and Nash의 Wasted on the Way, 그리고 Kenny Rogers의 Coward of the County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166번으로 오늘 선곡이 왜 이래요? 일하는 듯 덥지만 신나요. 좋으신 거죠? 아, 겁이 더럭 나잖아요. 오늘 선곡이 왜 그래요? 그러면은 더럭 힘들어요.

네, 귀가 허락을 안 내요. 그러죠. 야. 하긴 뭐 좋은 음악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 또 진도가 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 외로운 밤안개님이 사랑니 뽑으러 가는 길입니다. 한쪽 사랑니 뽑고 다른 쪽 사랑니도 뽑으러 가는 길이에요. 등골이 서늘하니 에어컨 없어도 시원하네요. 냉찜질 시원하게 하면서 피서하는 셈 치려고요. 그러셨습니다. 한쪽 사랑니를 이미 뽑으셨잖아요. 하나 남은 거잖아요. 에이, 금방 끝나요. 어차피 겪을 거 기꺼이. 또 시원하잖아요. 뽑으러 가면. 뽑고 나면 시원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조안 바이즈의 노래 The River in the Pines. 티쉬 히노호사의 Don Devoy.

아쿠아의 바비걸에 이어서 벵가 보이즈의 붐붐붐붐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바비걸 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606번으로 와 갈매기들의 신청곡 너무 신나네요. 3433번으로 시험 끝나서 지친 아들을 위해 더운 주방에서 수박 자르고 있었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갖고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깨춤을 추기에 아주 좋은 음악 같은데요. 두드림 050500님은 실내 운동 중인데 붐붐붐 업이에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럼요. 업돼야죠. 무조건 업입니다. 네. 저희 FM 팝스가 추구하는 방향 무조건 업입니다. 신나줘야 돼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선물이 하나 도착해서 남대문 희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남아공에서 따님이 아마 남아공에 계신가 봐요. 남아공에서 날 수 있는 특산물 루이보스티도 보내주시고요. 또 위스키 초코, 아 이거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대문 시자님. 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Take Me To Your Hear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가 요즘 에어컨 대란이랍니다. 워낙 오래된 멋진 건물이 많다 보니까 미관이나 환경 문제로 실외기 설치가 까다로워서 에어컨 없는 집이 꽤 많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그늘만 가도 선선했다지만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간절해진 거죠. 우리도 에어컨 없이 마루에서 부채질하면서 수박 먹던 그런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더위 앞에서는 낭만과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음악 제습기를 준비합니다. 덥고 습해서 놓쳐버린 낭만 지금부터 뽀송하게 충전 시작하시죠. 그 낭만들이 저기 오고 있네요.

0: 낭만, 감성, 추억들이 쫙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었습니다. 이정윤 씨, 진짜 여름의 시작인지 눅눅하고 더워요. 뽀송한 음악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뽀송뽀송하다는 이 단어가 참 입에 많이 맴돌게 되는 그런 습함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제습기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김미정 씨, 꿋꿋하게 낭만스럽게 우리 집 선풍기 잘 돌아갑니다. 음악 들으며 시원한 피서 집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아직 선풍기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많이 더우면 에어컨도 살짝 함께 하시기 바래요. 김미정 씨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실력자
1: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2: 숭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하얀 민들레 진미령 씨의 노래 여진 꿈을 꾼 후에 두 곡 들려드렸는데요. 남궁분 씨가 이 노래가 제습기네요. 기분 전환 확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금아 씨는요. 전 고향이 섬이라 여름에는 무조건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개 수영하면서 지냈더랬죠. 아우 그 강아지 수영 뭐 개구리 수영 안 지치고 참 오래 물에서 놀았었어요. 그런 수영으로 깜순이 깜돌이 그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를 쬐면서 놀다 보니 깜순이가 되고 깜돌이가 됐겠죠.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97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네요.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배우 조정석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죠. 아로하 이선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0: 또 속으로입니다. 산책 아닙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손님들, 승식이, 화순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되고요. 하늘도 변덕을 부리는 때죠.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반가, 반가.
2: 안녕하세요.
1: 화순 씨,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배고픈 시간이라서 그런가 봐요?
2: 아니에요. 전요, 이때만 되면 괜히 기분도 처지고 막 짜증이 나요. 참 힘들어요.
1: 이때요? 아니, 어떤 때요? 카드 결제일인가? 아닌가? 뭐지? 왜?
0: 그러자 화순이는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의 기분을 처지게 만드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 준비한 선물 통기타 한 대, 그리고 랜덤으로 30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 제목의 첫 글자, 요걸 순서대로 합치면 정답이 나옵니다.

들려드린 노래 두 곡 제목 앞자 하나씩 하나씩 따면 정답이 나옵니다. 사랑과 평화의 노래였고요. 김민규 씨의 노래였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시는데 오답 중에 갱년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화순이가 이때만 되면 괜히 기분도 처지고 짜증이 나요. 이런 내용에서 갱년기 하고 자신있게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땡! 아닙니다. 이 시기가 되면 빨래 말리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습도도 높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제습기가 정말 바빠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보통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많이 찾아오긴 하죠. 지금이 딱 그래요. 뭐 힌트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씨의 노래예요. 비 오는 거리.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은 장마였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장미, 김민교 씨의 마지막 승부, 이렇게 힌트곡을 드렸죠. 4577번, 장마철이면 농사 짓는 부모님 걱정이 많아져요. 힘들게 농사 지은 곡식들 피해 없기만 바라고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2305번, 장마철 되면 비상 근무하는 남편이 걱정입니다. 올해 장마는 제발 피해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모두들 이렇게 걱정들을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8818번, 장마 때 가평집이 다 망가졌어요. 올해는 무사하길 기원하고요. 4344번, 습기만은 부모님 댁에 제습기 보내드렸는데 뽀송뽀송하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예, 제습기에 물 가득 차서 그거 한번 비울 때 보면 다 똑같은 얘기하죠.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다들 그렇게. 그만큼 습도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화요일 승식이 화순이 퀴즈. 오늘은 장미였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야기로 꾸며질까 궁금합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예요. 우리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한마음의 가슴앓이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더울 때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수박 한 쪽 먹으면서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승미 씨였습니다. 예, 시원한 건 최고죠. 여름하면 수박이죠. 7944번 손주 물놀이 하는 거 지켜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우리 손주가 그냥 욕실에서 여기 빠져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뻐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네요.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 준비합니다. 248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김건모의 핑계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이무송 씨의 사는 게 뭔지 였습니다. 정경숙 씨가 신난다 옷 만드는데요. 이 시간 되면 지치거든요. 근데 음악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정경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칠 시간이긴 하죠. 하지만 좀 기운 조금만 더 내시고요. 오늘도 멋진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채워지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석훈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신현범 선생님이세요. 제가 찾고 싶은 분은 1977년쯤 통영고등학교 국어과 담당이셨던 신현범 선생님입니다. 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던 참 스승이십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안부를 담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었죠. 1997년쯤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한번 다시 배웠지만 그 이후 교직을 그만두셨고 연락이 끊긴 채 세월만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꼭 다시 한번 만나서 그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현범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 인생에 오래도록 남아 계신 분입니다.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였어요. 1977년쯤 통영고등학교 국어과 담당이셨던 신현범 선생님,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하듯 주시면 돼요. 박석훈 씨 사연 소개됐죠?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의 만남, 이 코너를 통해서 132번째의 만남 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유경 씨의 노래 꿈! 이 노래도 참 언제 들어도 좋죠. 준비했습니다.

이어드린 노래 정수라 씨의 난 너에게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778 뒷번호 쓰세요. 큰 조카가 8년 동안 환경미화원을 준비하고 떨어지고 준비하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드디어 합격해서 열심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또 합격을 해내셨고요. 우리 큰 조카님 덕분에 깨끗한 거리를 항상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남희 씨, 이 더운 날씨에 뜨개질을 해서 여름 가방 하나 짜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초급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틀려서 열심히 풀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풀 때 이남희 씨의 이 뜨개질 실력은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 늘 수 있다는 거 분명한 거겠죠? 예, 예쁜 여름 가방 만들어지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0504번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금씩 지치지만 이 노래처럼 흔들려도 다시 힘을 내며 올 여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셨잖아요. 방송에도 0504님의 이렇게 글이 쫙 전파를 탔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맛있다 밴드 돌멩이.

박명열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김재성, 안혜경 씨가 함께 부른 영상.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냉면이었죠. 6814번으로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7245번 오늘 회사 식당에서 냉면이 나와서 시원하게 잘 먹었어요 하시면서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아, 여름 되면 뭐 냉면 많이 드시게 되죠.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요. 뒷번호 3922번 쓰시네요. 아침부터 이 노래가 입가에 맴돌아요. 다른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해봐도 여전히 이 노래가 입에 붙어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멜로디 가사, 이 노래를 함께 했던 그 언젠가가 오늘 훅 들어왔나 봅니다. 392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예요. 자, 이 노래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윤한기 씨의 신나는 곡 나는 행복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6438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김현숙 씨의 그날, 최정임 씨, 김유자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있어.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택시 탔는데 기사님께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세요? 그래서 가요 수그로를 홍보했습니다. 280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택시 기사님과 함께 멋진 노래들, 좋은 음악들 감상하시는 시간 잠깐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4677번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요 속으로 이렇게 쏙쏙쏙 들어와 주셔서. 자, 오늘 끝곡은 고성현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할까요? 아,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양파의 아디오. 아디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지금은 또 해가 또 반짝이고 있네요. 아무튼 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럴 때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소재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구 선수들끼리 쓰는 은어 중에 참 맛있다 라는 게 있대요. 우천시 경기 취소 뜨면 원정팀 선수들이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당구장도 가고 하면서 작은 일탈을 하는 게 꿀맛이라서 그런 말들을 한다네요. 안 해도 되는 그런 날도 있어야 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또 살아내죠. 소나기가 오는데도 찜통인데도 할 일을 해낸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맛있는 저녁을 맞이할 자격이 있겠어요.

0: The Foundations, Build Me Up, Buttercup. 오늘 저녁 스케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뭘 먹으면 맛있는 저녁이 될까요? 이거? 아니면 저거? 지금 오늘은 이쪽 투표창이 열려 있습니다. 2부 코너지만 지금부터 레인보우 앱으로 오셔서 파란색 투표창 클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퇴근하면서 오늘 뭐 먹을까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이쪽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쪽 콩국수, 이쪽 냉면. 일단 좀 시원하시죠? 어떤 이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팡팡 주간입니다. 우리 장마철에 처지는 기분도 오늘 하루 피곤도 풀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팡 하고 풉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취율도 팡 올려야 하니까 팡팡 주간. 어떻게 팡팡 기운을 얻을 것이냐? 팡팡 커피 드리면서 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팡 저런 팡 얻으시려면 캐치님들의 적극적인 몸짓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거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앱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02로 시작되는 청취의 전화를 받아주시는 거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주위에 널리 소문내주시고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전화 받으셨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Nicole, A Little Piece, Bobby Vinton, My Melody of Love, 비지스의 I Started a Joke 세 곡을 들었습니다. 저 오프닝 멘트에 힘을 얻었어요. 쉬면서도 마음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런 날도 있어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생각하면 설득이 안 되는데 DJ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또 마음에 와 닿아요. 오므라이스님이세요. 오늘은 그러면 마음에 와 닿는 걸로 하세요. 마음 불편하지 않게 장마철 잘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팡팡커피 한 잔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은 직장이고요. 7시까지 근무를 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네요. 비가 또 오려나 봐요. 집에 갈 때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쭌맘님께서 보내셨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구름이 드리웠다가 햇빛이 내리쬐다가 우리가 한 것보다 오늘 하늘이 별거 별거 다 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오늘은 이쪽 여기에도 만약에 비가 오면 이거 해야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거 해야지 하고 저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을 때는 그래 이거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또 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지 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흐려지고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오늘은 이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많이 오셔서 투표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어요. 새벽에 창문을 흔드는 비바람 소리에 잠을 깼어요. 베란다에 심어놓은 바질이 걱정돼서 뛰쳐나가서 텃밭 상자 뚜껑 덮어주느라 온몸이 쫄딱 비에 젖었어요. 오들오들 춥길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또 자다가 수영 수업에 지각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대단했어요. 비 내리는 거 보자마자 뛰쳐나가는 제 자신을 보고 바질을 구해내기 위해서 제가 온 힘을 다했거든요. 캐치님들은 오늘 무엇을 구해내셨나요? 손이 하고 발이 하고 마음이 해낸 일들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유료 문자 샵 9390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마이클 런스트럭입니다. 슬리핑 차일드 3857님께 전해드려요. 그리고 쉐리 크로우, Sweet Child of Mine.

맨디 무어 Only Hope 5802님께서 신청하셨고요. 데비 분이었습니다. You Light Up My Life 238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이주봉님. 7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했어요. 애들은 이거 해달라, 남편은 저거 해달라. 다른 메뉴 사러 마트 두 군데 들렸어요. 그래도 루틴은 포기 못해 계단 운동했어요. 저녁 준비하기도 전에 완전 배터리 방전.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3759님. 오늘 베란다 셀프 리모델링 시작. 장판 걷고 데코 타일 치우고 바닥 긁었어요. 강쥐가 안마하듯 등을 쳐서 효자네 했더니 막 올라타네요. 강쥐 업어주랴, 일하랴, 너무 힘들어. 괜히 손댔나? 후회 막심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린든 데이빗 호, All You Need Is Love 들으셨고요. 앞서서 The Real Group의 Today 이 노래는 1405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베란다 셀프 리모델링 시작, 이렇게 더운데 장마철에. 그래도 3759님은 베란다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빗속에서 크루원들이랑 러닝했어요. 철부지 어린애 마냥 첨벙첨벙 빗속에서 우중런을 한 대단한 하루였어요. 라고 조이비니맘님이 주셨는데 제가 바지를 구해내던 바로 그 시각 새벽 5시. 전 바지를 구해냈고 이분은 동심을 구해냈네요. 진짜로. 자, 6시 46분 향해 갑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쿨 서머 홍은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소화는 느

0: 힘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제니스 이안 S17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8: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와 아르디, 꼬몽드 디 라듀였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뜻이죠. 9979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저 오늘 사무실에서 단원들 밥 해줬거든요. 야채 안 먹는 20대 2명을 위해서 제육볶음 해줬고요. 채식하는 후배 위해서 두부조림과 야채 샐러드 해줬고요. 떡볶이 먹고 싶다는 후배 위해서 떡볶이까지 8명이 각자 좋아하는 거 먹고 연습했습니다. 무슨 연습했을까요? 3078님이 풍물하는 풍물패 삼터라는 풍물패에서 세상에 밥도 이렇게 맛있게 먹이고 그리고 연습도 같이 하고 그렇게 보내셨군요. 팡팡 커피 드릴게요. 연습도 팡팡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오늘은 이쪽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시작할 건데 뭐 오늘은 이쪽 이거 그냥 선택하면 돼요.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 양쪽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찜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마음에 가는 쪽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면은 파란색 투표창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두 개 중에서 마음에 가는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앱으로 투표하시고 나서 나는 이거 선택했다. 왜? 왜? 예,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되죠.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우물정 9390으로 와주시면 돼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오늘은 이쪽. 저녁 스케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오늘은 이쪽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이쪽. 장마 기간이라 그런가 찜통이죠. 푹푹 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시원한 먹거리 대결 나갑니다. 예전에는 이것 게시합니다 하면 여름 시작이었어요. 이 두 가지 없으면 장담컨대 여름을 못 납니다. 냉면 대 콩국수, 콩국수 대 냉면, 어느 쪽이신가요? 콩의 크리미함과 고소함이 내 혀와 입안을 감싸고 차가운 콩물에 적셔진 탱글한 면발이 내 치아와 조우하고 오이채와 방울토마토 고명으로 상큼하게 마무리될 즈음 겉절이 하나 곁들여진다면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나의 여름은 콩국수였다. 아니지. 요리에도 비움의 미학이 있다면 그 미학의 절정에 슴슴함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냉면이 있지. 콩물이 고소하기로 써니 육수의 깊은 맛에 비할 소냐. 고명의 화려함이야 콩국수에 댈 수 없고 식초, 겨자, 양념 다대기로 커스텀 마친 후 살얼음 휘감은 면발을 넘길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온 말은 완벽! 여름엔 냉면이지! 오늘은 이쪽 올여름 나는 냉면이냐 콩국수냐 유료 문자 샵 9390 그리고 레인보우 앱으로 하나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쪽은 국제 이쪽저쪽 협회와 함께하는 소국민 여론조사나 다름없습니다. 캐치님들은 과연 어느 쪽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할 거고요.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팡팡커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퍼디 7024님, 로비 윌리엄스 수프림 이희옹님, 리안 라임즈 Can't Fight the Moonlight 세 곡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투표 네 마감 듣고요. 뜻밖이에요. 저는 냉면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콩국수가 59.2%, 냉면이 40.8%. 이 정도로 콩국수에 대한 선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높았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아, 용신님의 냉면 표현만 듣고도 입안에 침이 고여서. 전 냉면이요. 0228님. 웜에 먹고 잡게 만드시는 설명 좀 들어보시래요? 그자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 설명 정말 그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에 견줄 만큼 저도 읽으면서 대박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설명 들으면 다 너무 먹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405님은 콩국수 주문을 하셨어요. 주문서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콩국수에다가 군만두 4개 주문했어요. 일도 거의 끝나가고 덕분에 콩국수 먹고 퇴근해야겠습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이 정도예요. 지금 순간의 더위는 냉면이 최고죠. 하지만 여름에 든든한 건 냉콩국수죠. 로즈 로시님이. 왜냐하면 단백질, 우린 단백질이 중요해요 하신 분도 꽤 많으셨고요. 전 콩 알러지 있어서 안 돼요. 무조건 냉면이 좋아요. 아메초코님은 그러셨고. 콩 따고 있어요. 텁지근한데. 전 냉면이요. 6580님. 콩 따신 분한테 콩국수 얘기하지도 말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콩 따는데 이걸로 콩국수 못 해먹어요. 남이 콩 따야 콩국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콩물 사다가 집에서 얼음 넣고 콩국수에 밥도 반 공기 말아먹고 지금 공원 두 바퀴째 돌고 있는 8992님. 저 당근 고소한 콩국수죠 하셨어요. 오늘을 이렇게 콩국수 59.2%, 냉면 40.8%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와, 캐치님들. 예, 올 여름 콩국수 많이 드시고 단백질 예, 많이 보충하시고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네요. 마이클 잭슨의 벤 청해 주신 분은 찐파랑님. 스타일리스틱스 You Make Me Feel Brand New 4464님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심주영님께서 신청하셨고요. 티파니의 Couldn't Be였습니다. 2949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엄마가 계셨다면 늘 그랬듯이 제 생일에 콩국수를 해주셨을 텐데 너무 먹고 싶지만 못 먹어요. 대신 용신님이 축하한다 한마디 부탁드려요. 2427님 생일 축하드리고 팡팡커피도 하나 받으시죠. 직장 그만두고 요번 주부터 집에 있는 딸내미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다 싶어서 어제 콩 갈아서 콩국수 해줬거든요. 사실 언젠가부터 저랑 사이가 좀 껄끄러워진 딸이에요.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4310님이세요. 콩국수는 사랑입니다. 뭐 콩국수가 아니어도 지금 굉장히 맛있는 저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4325님은 남편이 더운데 밥 먹지 말자고 간단히 집에서 치킨 먹자고 저 먼저 퇴근해서 방금 에어컨 가동하고 치킨 시켰어요. 저는 오늘 김밥 한 줄 먹고 수영 갈 거예요. 박은경님이시고 저 콩국수 점심에 먹었거든요. 저녁에는 양평 해장국 단골집 가고 있어요. 5804님 다 맛있게 저녁을 네, 보내고 계세요. 이 노래는 튤립님과 7272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아델입니다. 스카이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8: 앞서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시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엘리오 모리꼬네의 음악 센티멘탈 워크. 이 노래 들으면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과 이어서 함께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맛집이 될 수 있고 또 집 앞에 놀이터도 놀이공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함께였기 때문이겠죠. 꽃반지도 명품 선물이 됐고 배낭여행도 신혼여행만큼이나 짜릿했던 이유 역시 지금이 아닌 그때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언제든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는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는 그때 그 감정의 시간들.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레드 선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0: 너도 나도 다 가난하던 시절 조조 할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손님이 뜸한 월요일 극장 뒷자리에서 그대 입술을 느낄 수가 있었죠. 오, 우리 첫 곡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19금 방송. 나 자신도 믿지 못할 은밀한 기적 속에 남자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조조 할인. 근데 조조 할인 요즘도 있긴 있어요. 예전에는 일제히 그 시간에 예, 항상 어느 극장이든 있었는데 극장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조조 할인, 이문세 이적, 옛날 생각하면서. 참 그러고 보면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 불쑥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건 우리에게 그런 멋진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겹고 그 거리가 정겹고 또 어떤 도시 이름에 막 가슴이 뛰고 어떤 음악 전주만 들어도 그때가 쫙 이렇게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되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이은 여름 특집 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는 어디서 데이트를 하셨는지 또 어디서 손목을 잡았고 잡혔고 입술을 느끼셨는지 너무 야한가요? 죄송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어떤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셨는지 오늘 낮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막 매미가 다시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울기 시작한 매미처럼 오늘도 우리 그때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와, 0840번으로 사우나에서 푹 자고 휴가 즐기면서 먹기도 하고요. 9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와, 조조 할인만큼이나 멋진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제 멋진 음악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아도 한 잔 드셔야죠. 날씨도 끈적끈적한데 모바일 쿠폰 함께 보내드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0: 함께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You and I, 그대와 나. 저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려주는 오프닝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6시간 부산 가는 우등버스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설레고 많이 그립네요. 아, 참고로 지금은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잘 살고 계시면 돼요. 아니, 사실 그때 그분과 잘 살고 계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뭐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PD님을 비롯하야 DJ를 비롯하야 작가님, 아 작가님은 모르겠다.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URI, UNI. 예, 혼성 4인조 그룹이죠. 우와, 헤일리 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UNI. 맞습니다. 그리고 김미성, 아쉬움. 이렇게 들으셨고요. 또, 아, 90년대 초에 롱디 했었는데, 만날 시간이 참 짧은 관계로 아침부터 조조, 할인, 애정행각. 뭐, 당연하고요. 칵테일 파는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쯤 호프와 골뱅이 먹고,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야간 우등 타고 내려갔죠. 결혼 전까지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땐 참 꿀맛이었는데. 그리고 그땐 토요일도 출근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분은 누구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니왕님. 그리고, 저의 첫 키스는 테헤란로 대려변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였죠. 대로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요? 밤이었겠죠? 벌써 23년 전 일입니다. 딱 23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7월 칠성 날이었거든요. 맞다. 오늘이 7월 7일이죠. 아무래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번호. 예,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죠. 이현실, 김영균이 노래합니다. 그대.

0: 조율 한번 해주세요.
1: 준호님 청해주신 한영의 조율, 또 순이님, 민호님,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 청해주셨고요. 조영남 도시여 안녕, 이 노래를 듣다가 바위나리님이 아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는 조영남님이 TV에 나오면 하이 저놈은 노래 참 잘해 그러셨거든요. 그러게 어떤 한순간 음악 하나로 한순간의 한 기억이 아주 콕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또 이현실 김영균이 함께한 그대. 은서님 20년 지기 언니랑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언니 차에서 행복한 동행이 흘러나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언니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은서님 잘 데려다 주세요. 오늘 생일 맞이한 분들도 계세요. 호영님 56번째 생일 자축합니다. 아침 일찍 점심 맛있게 먹고 행복해? 라는 엄마의 메시지가 왔어요. 팔순연세에 잘 보이시지 않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손으로 꾹꾹 눌러서 아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을 엄마. 오늘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성함은 고 씨예요. 고 함자를 안 써주셨어요. 그렇군요. 어머님. 네, 참 고맙습니다. 허영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김종근님도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옛날 얘기하는데 종근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가슴 아픈 분의 사연이 올라왔어요. 물론 성함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방송을 듣다 보니 오빠 친구를 홀 사랑했던 아픔이 새롭네요. 어떡해요. 위로의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거리에서 동물원입니다.

0: 남아영 가버린 추억 용현님 상신님 청해 주셨고요. 트윈폴리오 축제의 노래 동물원 거리에서 세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1부 끝곡 이효리 10 minutes 준비했는데요. 10분 동안 뭘 한다는 거지? 가사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 우리 다시 얘기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종로 종합반 재수 시절 저녁엔 지하 경양식집 웨이브에서 제가 DJ를 했었죠. 당시 저의 보조 DJ를 보던 복란이와 6층에 있는 쇼와 동시 영화를 상영하던 화신극장 맨 뒷좌석 그곳에서

0: 땡땡땡. 한 달 정도는 온몸에 전기가 감전되었고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란 씨는 어쩔 수 없이 성함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 많이 그리우시죠? 솔개트리오 여인. 그녀를 생각하며 들어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모바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상필님, 순이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인하니까 또 그 여인이 생각나네요. 지난 25년 동안 그녀, 신지혜, 그녀의 영화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들. 그래요. 뭐 이제 지난 얘기긴 하지만 CBS 간판 DJ인 동시에 우리 신지혜의 영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아나운서 신지혜 씨가 이제는 작가로 우리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 신지혜 님이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텐데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누군가의 집 문을 보며 예쁘다고 감탄하고 슬쩍 꺾어진 골목길에 매료되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걸음에 귀를 기울이고 현지인들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것. 나의 경험은 그곳에서의 일상에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신지혜 씨가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그림까지 그린 드로잉북인데 25년 동안 마이크 앞에 앉았었던 그런 아나운서가 스케치북을 들고 유럽을 거닐면서 느낀 장면 장면들이 담긴 심화북스의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자, 이 책을 몸은 당장 떠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 앞머리에 써서 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책 쓰시고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Good Music Station CBS FM.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한 편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나 할까? 부산진역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대하는 입영 열차 아니었죠. 가족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기차가 긴 기적 소리를 울리며 막 출발을 하려는데 제가 앉아있는 창가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휙 고개를 돌려보니 긴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가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가 1부에서부터 계속 아주 오래전 가슴 아픈 또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예, 우리님 번호는 뭐 9945 번호는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11월에 만나 다음해 여름 캐러비안 베이로 둘이 놀러 갔었어요. 물속이나 물밖이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25년 전의 그 추억 소환합니다. 잠깐 멈춤님. 왜냐하면 지금의 남편이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자,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물같은 사랑 최혜영의 노래였고요. 진우션 그리고 엄정화가 피처링했어요. 말해줘. 또 신영원 개똥벌레 데니보이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마포작두님이 오늘 연애 시절 키스 장소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요. 분명히 말하기 힘들어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병희님이 어머나 얼레리 꼴레리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해요. 그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성시경입니다. 거리에서.

가버린 메티스 오빠에게 받침이었습니다. 7016번으로 중학교 때요. 동네로 이사 온 3살 많은 오빠였는데 그때 한창 미드가 인기였는데 미드 속 주인공이 메티스였어요. 근데 정말 메티스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장발에 잘생긴 그 오빠. 동네 언니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기타를 얼마나 잘 쳤는데요. 근데 지금은 가버렸어요. 그죠?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재밌죠? 이명훈,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또 하숙님, 지은님 청해주신 여진, 꿈을 꾼 후에. 그리고 진규님, 명예원, 청량리 브루스 청해주셨고, 성시경 거리에서. 날도 더운데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곰돌이님. 그래요. 거리에서 설마 방황하고 계시진 않죠? 않으신 거죠?

혹시 방황하더라도 아아 한 잔 드시라고 곰돌이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4164번으로 가슴 설레는 논두렁을 배경으로 한 첫 입맞춤한 군복 입은 그 아이가 불쑥 몹시 보고 싶습니다. 그냥 시원한 아아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면 어떠하신지요. 아아 보내드릴게요. 이윤수입니다. 먼지가 돼요.

0: 라떼엔 말이죠. 계곡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사랑을 불태우던 그런 시절이었죠. 무주구천동에서 바로 그 계곡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불멍하고, 아, 그 시절엔 정말 꽃길만 놓여 있을 거란 꿈 같은 착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아, 옛날이요 청해 주셨습니다. 글쎄, 그땐 왜 이렇게 꿈 같은 착각을 했을까요? 순진해서 청해 주신 이선희, 아, 옛날이요. 그리고 9168번으로 후텁지근하죠. 무릎이 좋지 않은 저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요. 35년간 제 곁을 보살핀 아내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따로 계시는군요. 아내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연애 시절 아내가 좋아했던 먼지가 되어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영아, 사랑한다. 향기가. 어, 닉네임이신가요? 향기가 아니면 본명이신가요? 오, 멋지신데요. 예, 두 분께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모바일 쿠폰 외에도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 파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우리 22시간 후에 만나요. 송창식 나의 기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6: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 따라 오동잎이 떨어지면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서였습니다.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날. 그런데 올 여름은 제대로 뜨거워지기도 전에 한껏 젖은 얼굴로 먼저 찾아온 것 같죠. 빗줄기와 눅눅한 바람이 계절의 인사가 된 요즘. 여름이라고 하면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계절도 사람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나 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만남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어떤 인연은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 때가 있죠. 그래서 계절도 사람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나 봅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의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곁에 소중한 인연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불독 멘션 좋아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0: 있습니다. 네, 덥고 무덥고 습하고 어제와 크게 다르진 않았던 오늘. 그래서 더더욱 이 계절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직 여름의 얼굴을 다 보여준 건 아니니까요. 계절도 사람도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쑥실력자
1: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2: 쑥 실력자
1: 내 실력이 쑥 실전으로 쏴
2: 쏴 쏴 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쑥 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숲의 바다님이 청해 주셨던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0707님 신청곡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밤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오늘 밤 안도성님 어서 오세요. 좀 마음만이라도 시원하고 네, 습하지 않게 네, 건조하게 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4299번으로는 땀이 많은 저는 더운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수박이며 자두, 복숭아 등 맛있는 여름 과일 덕분에 사실은 조금 여름이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새콤달콤한 자두를 한 바구니 사와서 맛있게 먹은 건 안 비밀입니다. 맞아요. 여름은 특히 과일이 정말 맛있는 게 많죠. 네. 나쁜 점만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네, 저도 오늘 수박을 많이 먹고 왔어요. 7870번으로는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퇴근 후 남편도 저도 밥 생각이 없어서 옥수수에 맥주 한잔하고 더위에 지쳐서 넉다운 라디오 들으며 오늘 하루 각자의 일터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들 유일하게 맞는 건 잘 맞는 건 노래예요. 잘 들을게요. 쿨의 노래입니다. 아로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쯤 제 습기를 들여다보는 게 일이다. 어떤 날은 70%, 또 어떤 날은 80%. 이쯤 되면 습도가 아니라 수심을 표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정말로 물 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까 하고.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물결이 밀려들고, 출근길에는 우산이 아니라 산소통을 챙겨야겠지. 신호등 앞에는 자동차 대신 고등어대가 줄지어 지나고, 급한 사람은 돌고래를 타고 출근할 수도 있겠다. 퇴근길엔 해파리에게 길을 비켜달라 손짓하고, 편의점 대신 산호초 가게에 들러 저녁거리를 고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상으로 그려보게 되는 이런 세상을 물고기들은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 것 같다. 마치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늘 곁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 존재를 쉬 잊기 마련이다. 공기도 햇살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큰 호흡이 되는지를 뒤늦게 깨닫곤 한다. 밤의 끝자락에서 방 안에 놓인 작은 제습기가 갑자기 멈췄다. 통이 가득 차 이제 비워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언제 또 이렇게 습기를 과식한 걸까? 일단 통부터 비워야겠다. 오늘 종일 쌓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 같은 내 감정들까지도.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647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 밤의 꿀.

유엔의 파도, DJ 디오시 여름 이야기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서현 아빠님, 오래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사연을 읽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15년이 지나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출산 전이라 너무 힘들어했는데 큰 힘이 됐어요. 요즘 꿈음을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틀어주게 해놔서 매일 듣고 있는데요. 그때 그 감사함이 생각나 인사합니다. 이제는 그 뱃속의 아이가 사춘기를 앞두고 있네요.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녹음하면서 함께 듣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꾸무님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녹음되고 있나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7살 딸 유치원 하원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북카페에 들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딸이 책 읽으면서 얌전히 2시간이나 함께해 줬어요. 제 딸도 이제 정말 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자주 많은 곳을 함께할 수 있겠죠? 9256번으로 보내셨어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원이에요. 제주도의 푸른 밤.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관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2: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한 총물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0: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광고 전에 들으셨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은 하이센스님이 신청하신 노래였네요. 2809번으로 휴식 겸 들으러 왔습니다. 요즘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라디오라는 취미가 생겨서 참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라디오라는 취미, 꾸몸이라는 취미. 네, 고맙습니다. 유재하 그대 내 품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습니다. 김경혜님도 잔나비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내고 난 후 여유로움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19개월 된 손주 보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저녁 퇴근 후에 손주가 집에 갈 때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이 시간 되면 긴장도 풀리고 너무 편해요. 매일매일 힘도 들지만 아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초보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이 시간 함께해요. 그렇군요. 맞아요. 육아가 그냥 예뻐하는 것과 이렇게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서 또 돌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도 정말 예쁘게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보람 느끼실 것 같아요. 건강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0: 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따라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이 밤중에 그대 떠나가도 로라님 보내주셨고요. 네, 이미 부르고 계실 것 같네요. 볼륨 조절만 잘 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96년 그때로 다시 갈 순 없지만 지금 이 시간 행복합니다. 특공님. 왠지 노래 듣는데 선곡에 싱숭생숭해지네요. 그때 그 시절로 갑니다. 뿐이님. 자야 하는데 음악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네요. 마당님. 네,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싱숭생숭. 꼭 몸이 돌아가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만 좋았던 기억 아니면 좀 힘들긴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미화된 그런 그때 추억들을 음악과 함께 떠올려 보는 이 시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 곡이었어요.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안재욱의 Forev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섬치바이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친한 친구 애경이랑 북해도 여행 왔는데 마지막 밤 사포로 거리 거닐며 먹고 마시고 좋은 추억만 안고 숙소에 들어와 아쉬움에 꿈음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해외에서 문자 보내는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신기하네요. 애경아, 다음에 또 여행 가자. 꼭 하셨어요. 네, 잘 도착했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1791번으로 에즈원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워낙 원망하죠? 보내드립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세 곡 전해드렸어요.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그리고 0045번으로 신청하셨던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조지가 부른 오랜만에까지 네, 들으셨네요. 저는 찰옥수수보다 초당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품절이 됐다고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이틀 뒤면 먹는다는 기다림에 설렘이 있었는데 말이죠. 마음의 나이님 보내주셨어요. 어떡하나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아, 이제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띠링 결제 취소. 초당옥수수도 그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죠. 뭐 때문에 취소가 됐을까요? 네. 지금 찾아보려는데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다른 곳에서라도 꼭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 더위에 큰일을 했네요. 건강에 안 좋은 친구에게 두보따리 윗반찬을 해보냈습니다. 저도 크게 아파봤기에 아픈 친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받으면서 그 친구의 표정 지금도 또 생각나고 어딘지 모르게 흐뭇한 마음에 꿈몸에서 듣고 있는 음악들이 더 정겹고 행복합니다. 90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두보따리면 꽤나 양이 많을 텐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 더위에 요리하시면서 그 많은 걸 장만하셨구나. 너무 많이 감동받고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얼른 회복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같고요. 퇴근 후 후다닥 들어와서 좋은 노래 듣고 힐링 중입니다. 늘 고맙고 사랑해요. 1699님 저도 사랑합니다. 바이브의 별이 빛나는 밤에 꿈음속으로 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장필순 그대로 있어주면 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0: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0: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몰라도
1: CBS FM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소녀팔사라고 해서요. 더위를 피하는 8가지 방법을 남겼어요. 몇 개만 살펴보자면 대자리 위에서 바둑 두기,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오늘 같은 날엔 시집기를 권합니다. 다산은 종종 뜻이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계절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여름날 연꽃이 필 즈음이면 고요한 가운데 연꽃이 피는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다네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설

입니다. 지각장마로 빗줄기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제법 여름의 운치도 느껴지시죠? 청량한 여름 영화 한 편도 좋고 나만의 여름 속에 최강의 영화 음악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7월 7일이네요. 화요일. 첫 곡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어느 여름날 들으셨어요. 어떤 분이 취향 저격의 음악을 틀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좋네요. 다산의 소서팔사, 네, 소녀팔사 아니죠. 연꽃을 즐기는 법, 운치 있죠. 연꽃이 피

모습만 봐도 참 곱고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니요. 뭔가 고요하고 정갈한 느낌이 여름날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한번 여름을 보내보고 싶네요. 네, 또박이님, 채용 공식 반장 임명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라고 해서 저도 설문전화 받고 싶어서 전에 라큐님이 설명해 주신 한국리서치 가입했네요. 아, 정말 이거는 너무 사랑 아닙니까? 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굳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사랑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좀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전화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 못 받아봤어요. 구름나무님, 강디 오늘 저 생일이에요. 강디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무더위도 무섭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 이거 녹음해서 평생 들을게요 하셨는데 레인보우 녹음 버튼, 네, 녹음 화면 녹화 준비되셨나요? 네, 서혜진님, 구름나무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튼 여러분 출근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목동은 해가 들었어요. 이제 한숨 돌리면서 저랑 한 시간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청량한 여름 영화, 영화음악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연꽃이 피는 소리처럼 여러분도 혹시 듣고 싶은 혹은 좋아하는 소리 있으신지도 문득 궁금하네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국내에선 옛날 옛적 서부에서로 소개했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마지막을 장식한 피날레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중에서 드뷔시의 달빛,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OST에 이것도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쵸? 그 OST 참 좋아하는데 This is Your Life 참 좋아하는데 네 오늘 조원생님, 0014님, 랜선 지인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강희님이에요. 행복합니다. 어제 야간이라고 퇴근해서 아침 8시요. 아, 야간일이요? 청취를 못할 수도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 이별을 아니니. 이거 남기시고 지금 못 들으시는 거네요. 랜선 친구, 저기요. 이만 잠을 청해보도록 할게요. 하셨습니다. 8184님, 강디 새벽 1시 재방송을 들었는데요. 신기하게 본방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오전 11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나 봐요. 역시 본방 사수 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바람직하십니다. 네, 듣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듣는 걸로. 네. 그게 아마 오전 11시 이게 있잖아요. 딱 그 시기, 그 날씨. 비가 왔다가 또 그쳤을 때 그 느낌으로 저희 선곡도 계속 바뀌거든요. 아마 그렇게 딱 맞춰서 나가서 듣기가 더 좋으신 거겠죠? 같은 시간에. 네. 그레이님, 저도 생일인데 같이 축하받을게요. 네. 선미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요. 날쌘봉고님은 부상을 당하셨군요.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우울하시다고 신나는 곡 부탁해요 하셨는데 좋은 음악 많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리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했더니 포에버님은 사라락 사라락 눈 내리는 소리요 하셨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차인배를 선물 받았어요. 그 풍경인데 차인배? 네, 풍경 이렇게 짤랭짤랭 소리 말고 더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 막 아시죠? 네, 요가 같은 거할때 이렇게 딩 이렇게 울리는 네. 그런 걸 달아놨는데, 바람이 불때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싹 울리니까 엄청 고요해지고 좋더라고요. 3418님, 조용한 곳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난해하네요. 그래도 마음을 두드리는 명곡들 들으며 책 보렵니다. 오, 기품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멋진데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여름나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농단곰님, 강디와 여름씨들의 소서팔사도 뭔지 궁금하네요. 했더니 봄투보님, 여기에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빙수에 뜨아 먹고 싶어지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야? 뭐지? 라고 했는데 상상해보니까 저도 빙수에 뜨아 먹고 싶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차가울 때 뜨아 먹음 딱 이렇게. 네, 단짠단짠처럼 차고 달고 뜨겁고 쓰고 완벽한 조합. 제 스타일입니다. 사영임단님, 헉, 오늘 우리 작은 딸 나경이도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나경아, 생일 축하해. 그러게요. 여러분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 나만의 운치 즐기는 법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뭐 있으실까요? 한번 나눠주세요. 4001님도 오늘은 럭키한 7월 7일인데 우리 아들은 와 완전 럭키네요. 07년 7월 7일생이에요. 우와 070707 럭키하게 태어난 서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은차차님은 선곡이 너무 좋아서 다 LP를 구하고 싶다고. 늘 아이들 위해 돈을 먼저 썼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어서 LP를 구매했다고. 네, 어떤 LP 구매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좋아하는 LP를 딱 사려고 해도 잘 보고 사야 돼요. 트랙이 적으면 생각보다 조금 별로더라고요, LP는. 그렇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스푸얀 스티븐스, 미스테리 오브 러브, 보이후드 중에서 히어로의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듣겠습니다.

0: 와, 물소리 진짜 좋네요. 정말 딱이네요. 오늘 주제랑 그 시간이랑 날씨랑 그렇지 않아요? 영화 싱글즈 중에 들으신 거예요.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였습니다. 초록색 웃음님, 강디 왜 그래요? 아이고요. 또박이님, 강디 생방티 내는 거 좋아요. 아니, 생방티가 아니에요. 정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네, 아, 참.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또, 음악을 듣다 보면, 그렇게, 그래요. 라키님, 와, 별이 진다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개구리 소리 들으며 별 보고 싶어지네요.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여름 즐기는 나만의 법. 이렇게 저녁쯤에, 밤에, 아니면 또는 밤에 이렇게 불 끄고 누워가지고 덥지만 창문 살짝 열어놓고 뭐 선풍기나 에어컨, 예. 여튼 창문을 딱 열어놓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기대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듣는 것도 참 재밌는데 아파트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 대체불가님, 여름은 냉장고에서 뭐 꺼내는 척 하다가 머리 놓고 있기.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등짝 스매싱 맞기. 네, 이열치열이네요. 아, 뜨거. 아따가. 이렇게.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다윗 예매권 드립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며 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웅장한 스케일, 또 박보검, 장광, 차지현 배우의 한국어 더빙도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다윗, 그리고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좋아하는 소리 여쭸으니까 한두 개더 소개하고 음악 듣겠습니다. 2904님, 엄마가 아기 세수시키는 소리. 어머나. 오,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깨끗한 느낌, 향기도 나는 것 같은데요. 미미님, 창밖에서 아기들 떠드는 소리요.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오후 늦게 다 씻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 소리 들으면 기분 참 좋아져요. 새콤달콤님, 저는 천둥 소리가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창문 열고 자요. 네. 아,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신청곡. 1590님 신청곡.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칼림바, 우크렐레를 배우더라고요. 센과 치히로의 별명 OST를 곧잘 연주하던데 저는 제 취향대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슈그렌트와 드루베리모어 데모 버전으로 Way Back into Love 듣겠습니다.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2: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1: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오늘 저녁 6시 30분 네, 장항준 감독님 편 업로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엄청 재밌어요. 놓치지 마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스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트리벤드로벳

백팩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인데요. 앰뷸런스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쉴링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가닥이나 두 가닥 이상의 끈이나 줄을 이용해서 맺고 엮고 짜는 걸 매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듭을 장식과 실용을 더한 전통 매듭 공예로 발전시켰죠. 매화 매듭, 국화 매듭이란 게 있고요. 병아리 매듭은 순환을 잘 이긴다고 해서 은장도 손잡이, 전쟁에 쓰이는 큰 칼자루에 사용됐습니다. 잠자리 매듭은 저고리 옷깃이나 고름 위에 달았고, 매미 매듭은 엎드려 맴맴 우는 매미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비 매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 잘 조화되는 나비 매듭은 전통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익숙하죠. 옷의 허리끈을 여미거나 물건을 포장할 때, 신발끈을 묶을 때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매듭을 짓는데요. 대충 질끈 묶어도 괜찮지만 나비 모양으로 마무리하면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작은 매듭 하나에도 정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던 선조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예쁘게 묶인 나비 매듭처럼 오늘 하루도 꼬임없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을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리히아트 아일랜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노블티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매듭을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발 끈을 묶고 또 옷깃을 여미고 마음도 한번 단정하게 추스르면서요. 급하면 뭐 대충 묶고 나설 때도 있지만 날개를 예쁘게 펼친 나비 모양으로 단단히 조이면 왠지 마음까지 가지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작은 매듭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담았던 선조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발 끈을 단단히 묶듯이 마음의 매듭도 예쁘게 한번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꼬인 마음은 풀고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단단히 여미면서 말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쇼팽의 에뛰드 작품번호 10 가운데 3번 2장조 렌토 마논 트로포 이별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이죠.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선율을 썼는데요. 본인이 생각한 스스로 쓴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바로 이 곡을 꼽았죠. 내 생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율을 다시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뭐 100만 불짜리 선율인 것 같습니다. 에베네셀님이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김자원님 찬란한 그대 아름다운 당신에게 빗방울 머금은 백합이 맞아주네요. 저쪽 하늘은 파랗게 개이고 있고요. 아, 저도 잠깐 지금 개인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보는 이 파란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 반갑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를 얼른 봤더니 뭐 잠깐 보여주는 파란 하늘인 것 같아요. 금방 다시 흐려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지만 그래도 기억해두려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 비행기도 하나 날아갑니다. 네, 우리가 구름이 껴있어도 그 위에 저렇게 파랗게 빛나는 하늘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들고요.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청취율 조사 전합니다라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CBS 라디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습니다. 아라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다들 알고 계시죠?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저의 고향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이거 들어볼까요?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함께 듣죠.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뭐 워낙에 명곡이고 우리가 에드 피아프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는데 또 암스트롱 버전 정말 또 고유의 매력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로 드르릉 하는 스케일도 너무 귀엽고요. 또 이렇게 한참 동안 이 관악기로 멜로디를 하다가 딱 처음 목소리가 나올 때 한 소절만 듣고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쩜 이런 소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는다고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쌓이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몸은 가볍고 마음은 빠르고 삶은 아직 열려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으로. 그때부터 삶에는 하나씩 무언가가 붙기 시작한다. 이름이 붙고 역할이 붙고 책임이 붙는다. 직장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재산과 명예가 쌓인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는다. 시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법이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이 축적되는 일이다. 불안이 쌓이고 후회가 쌓이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생기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가 이어진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다.

몸은 더 솔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감각이 나타난다. 귀에 이명이 생기거나 눈앞에 비문증으로 작은 점이 떠다닌다. 처음엔 불안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없애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온다. 항상 건강했고 항상 잘해왔고 항상 통제해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충격이 된다. 사회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며 살아간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소득. 하지만 이 경쟁에는 끝이 없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다른 방식을 배우게 된다. 구분하는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는 법을 익힌다. 삶이 원래 그런 구조라는 사실에 대한 받아들임.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약해지는 일이 아니다. 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완벽하려는 노력에서 조금 벗어나고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누구도 기꺼이 늙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우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 보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유솜님이 이런 사연 주셨어요. 저는 이유 없이 불안이 많이 쌓이네요. 삶에 지쳤나 봐요. 이 음악이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해요. 거울 속의 거울 들으시면서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무겁고 불안이 계속 쌓여가는 날. 어느 날은 정말 그 불안이 심해져서 계속 심장이 쿵쿵쿵 뛰기도 합니다. 그럴 땐 너무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많이 애쓰며 살아왔구나라고 좀 다독다독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처럼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지치신 것 같으니까 그럴 땐 쉬셔야죠.

여러분은 언제 나이를 실감하시나요?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몸의 변화 많이 느끼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도 또 하나둘 흔적이 쌓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명, 뭐 이유 없이 가라앉는 그런 날들, 저자는 그런 것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이 든다는 일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표현이 전 참 좋았어요. 시간과 싸우기보다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또 그만큼의 경험과 여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남겨주잖아요. 어쩌면 그게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변하고 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 약해져가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파란 하늘이 오래 가고 있어요. 저는 뭐 한 3, 4분 보여주다가 다시 흐려지겠지 했는데 이 나뭇잎, 초록잎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감사하네요. 오늘 이 파란 하늘 조금 더 구경하면서 제가 있는 곳만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하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곡 한번 함께 듣죠.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곡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음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 음악이 계속 하루 종일 이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코다가 다가오는데 슬프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을까요? 가희님은 가장 정제된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또 멋진 말씀해 주셨고요. 호호맘님은 이 말러 5번 사악장은 가을이나 겨울에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여름 장마 때 들으니까 또 시원한 느낌도 나네요. 같은 곡이 계절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분덜리시님은 이 곡 들으면 말러 6번 비극적 안단테 악장이 커플처럼 떠오릅니다. 마치 한 곡 같이요. 아, 또 6번 안단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첼로가 그 한 10마디 정도 선율로 아주 내성적인 선율로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죠. 정말 멋진 곡이죠. 그 6번은 정말 그야말로 격렬한 비극적 정서인데 그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휴식 같은 그런 악장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악장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러 5번 사악장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말러의 5번의 다른 악장들 듣고 그 다음엔 말러의 또 다른 심포니들을 듣고 그 다음에는 말러의 뭐 성악곡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러와 쌍벽을 이룬다는 뭐 갑자기 이르는 작곡가도 또 찾아서 들어보고 이렇게 넓혀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러 사악장 듣고서 뭔가 머리가 좀 멈춰가지고 친절한 군자 씨님이 사연 주셨네요. 저는요 나이 든다는 것을 적당히 무시하며 살았어요. 일도 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는 편이고요. 식재료도 정말 깨끗이 준비하고요. 그러나 시력이 떨어져서 돋보기를 쓰고 반찬을 만들 때 나이가 들었구나 느끼죠. 시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망맛정각이라는 진단이 나와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와 양산이 필수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저마다 이게 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연습 조금만 해도 좀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눈 많이 쓰신 분들 눈 그러실 테고 관절 많이 쓰신 분들 그러실 테고 아까 저자의 말처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의 위너 리더 앨범 전체를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은 15번째 트랙입니다. 그제 남영란님께서 이게 끝나가는 게 아쉽다 하셨어요. 20곡인데 벌써 15번째 트랙이네요. 오늘 들으실 곡 아주 유쾌한 곡입니다. O Blonde Brown, Liebe alle Frauen. 이 제목 들으시면 아마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말로는 금발이든 갈색머리든 나는 모든 여인을 사랑하네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엄청 바람둥이 노래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사랑과 인생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빈 특유의 유머가 담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예찬하면서도 또 과장된 익살과 재치를 곁들인 듣는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이 곡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가 1935년에 영화 일립의 알레프라운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테너 얀 키프라가 불러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요. 또 이후에 프리츠 분덜리히도 특유의 밝고 세련된 음색으로 다시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오 블론드 오 브라운 시 리베 알레프라운

너무나 유쾌하죠.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 앨범 비날리더 가운데 오플론더 브라운 리베 알레프간 금발이든 갈색 머리든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보내드렸습니다. 로베르트 스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오프스 72의 2번 2단초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를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72의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를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로 얘기하다가 머리 스탑됐을 때 말하려던 작곡가 브루크너 맞습니다. 어떻게 순간 그게 스탑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이루어질지니 님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남편이 사업 정리하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며 봉투를 수줍게 어렵게 내밀었어요. 거의 20여 년 만에 받아오는 남편이 주는 돈, 그 봉투를 며칠째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 돈을 쓸 수나 있을지요. 여러 가지 감정에 북받치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a foggy day in London town.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의 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 들꽃 연희님이 50일간의 긴 홀로 여행을 마치시고 이런 말씀하셨네요. 여행 초반에는 저를 떠나간 사람, 후반에는 제가 떠나온 사람들을 생각했지요. 어떤 생각이셨을까 상상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5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함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타 2번의 샤콘느 등을 연주하죠. 7월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 두 공연 모두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슈옹 지휘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숲속의 밤 노래,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들려줍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이수민의 비올라 리사이트 열립니다. 비에땅의 엘레지 F단조를 비롯해서 브람스, 칼리보다, 샤르벤카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연주하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가 주연하는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월드클래스 성악가 시리즈 무대로 소프라노 김효영, 테너 이기엽, 바리톤 박사무엘이 함께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클로드 보렐리의 트럼펫 연주로 바다의 협주곡 보내드렸고요. 2070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2070번님이 이 곡 신청하시면서 이런 사연도 함께 보내오셨어요. 운전하는 저는 늘 일하면서 승객분들과 함께 듣곤 했는데 오후 근무로 일찍 일어나 집 앞 둘레길 걸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습니다. 비가 온 뒤 숲속 풍경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이 불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갖가지 새들의 합창소리와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한 공기, 정원 씨의 안정감 넘치는 목소리, 이것이 천국이고 삶의 기쁨이죠.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 마지막 문장은 무슨 CBS 음악 FM 홍보 카피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모처럼 좀 여유 있는 오전 보내고 계신 우리 2070번님, 아름다운 음악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전에는 경음악이라고 했죠. 이런 악기로 인스트루멘탈 음악들. 뭔가 이런 정취와 추억이 있어요. 우리 분덜리님도 이런 경음악들 너무 좋아요. 폴 모리아, 제임스 라스트, 만토바니 등등. 그렇죠. 이런 경음악들이 주는 또 그런 정취. 가끔마다 한 번씩 들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른사랑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번호 622 가운데 아름다운 이악장 아다지오. 이 곡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빈의 마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른사랑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잠깐 보이는 파란 하늘 보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장현아님은 이 곡 들으면서 최애곡이라고 혼자 초과 근무할 때 틀어놓는 곡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마크와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마크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힌트막으로는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의 현 변주곡 C장조 괴일번호 265를 세바스티안 크나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의 테마가 된 이 음악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이란 동요로 익숙해서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도 불리죠. 이 곡의 원곡은 18세기 프랑스 민요, 원래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민요를 바탕으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 우리나라의 제목인 작은 별, 별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미 별, 작은 별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근접하셨습니다. 별과 관련이 깊은 정답 뭘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한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샬롯 철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없을 때도 나는 늘 너의 편,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나를 눕힐게 라는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오늘의 정답은 다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은 이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별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선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일에 까마귀들이 이것의 다리를 놓아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력이 아닌 양력 7월 7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음력 7월 7일은 조금 더 있어야 하지만요. 천문학적으로 이맘때 여름 밤하늘에서 두 별과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오작교, 7월 7석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근접하는 오답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정답도 물론 많이 오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Somewhere in Time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김지연의 프로포즈에 수록된 연주인데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과 아름다운 명곡들을 아주 따뜻한 바이올린 선율로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반이기도 합니다. 저랑도 아주 좋은 음악 동료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누나예요. 만나면 언제나 유쾌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오늘 방금 들으신 그 Somewhere in Time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랑의 이것 땡땡땡으로 번역이 되어서 개봉했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그 영화 제목의 마지막 세 글자입니다. 자 이제는 힌트막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도시에선 보기 어렵지만 시골 밤하늘에선 종종 볼 수 있죠.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면 수많은 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순 우리말은 미리네예요. 미리네. 참 예쁘죠? 미리네. 이쁘기도 한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약간 선불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네. 용이 잠자고 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특히 이맘때 여름에 참 밝고 넓게 보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코믹 SF 장르의 고전이죠. 더글라스 애덤스의 소설 이것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생각이 나고요. 또 10cm의 노래 사랑은 이것 다방에서도 떠오르죠. D 모양으로 펼쳐진 수많은 별들의 무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참 예뻐요, 이 이름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네요, 역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막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막은요, 윤규경 작사 작곡의 반달, 우리 동요죠. 참 아름다운 동요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정치용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윤규경 선생은 동요 작곡가이자 아동문화 운동가인데요. 설날, 뭐 반달, 고드름, 꼬부랑 할머니, 우산 셋이 나란히, 고기잡이, 와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쓰셨네요. 반달이란 곡으로 반달 할아버지라고도 불린 그런 분이십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 노랫말처럼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동요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 노래의 첫 가사에 나옵니다. 정말 이 첫 가사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푸른 하늘 땡땡땡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 땡땡땡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참 예쁜 노래를 예쁜 목소리로 예쁘게 부르시네요. 얼마 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도 함께 했었던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고요. 윤구경 작사 작곡의 우리 아름다운 동요 반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은하수 밀키웨이였습니다. 은하수 너무 예쁘죠? 아, 근데 7943번님이요. 옛날 옛적 학교 앞에 있던 미리네 분식점. 처음에는 선불해야 되는 집이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은하수라는 뜻이었더군요. 그거 보세요. 선불. 미리네. 아, 제가 이 아재 개그 할 때 홀딱 깬다고 누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능이 있어요. 제가 이 아재 개그 본능이. 또 우리

팬님은 담배 이름 은하수. 이야, 언젠가요, 그 은하수 담배. 영도님이 그 담배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늘 담배 심부름을 보냈던 그 담배, 은하수. 그 다음에 거북선 담배도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고유명사들이 참 좋아요. 요즘 다 뭔가 멋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놓은 이름들보다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담배 이름들도 그렇고 아파트 이름들도 그렇고 예전에 그 우리말 이름들이 참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994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6434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3913번님. 아, 은하수, 문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 오셨고요. 세분다 은하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9822번님, 9822, 그리고 3619번님, 7716번님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참 오늘은 이 퀴즈 정답도 너무 예쁘고 또 힌트 음악들도 너무 아름답고 아주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제가 또 피디님께 신청 드린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은하수 하니까 저는 이곡 바로 떠올랐어요. 우리 아당님들 중에도 기억하실걸요? 저희 MIK 앙상블에게 위촉되었던 제임스라, 우리 재미교포 작곡가죠. 나형주, 한국 이름은 나형주 씨의 반달 모음곡, 피아노 사중주를 위한 반달 모음곡 중에서 밀키웨이, 은하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여섯 곡이 전부 다이 반달 동요의 아름다운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개수나무, 하얀 토끼, 쪽배 이런 식으로. 그중에 밀키웨이를 MIK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제임스 라의 반달 모음곡 가운데 밀키웨이를 MIK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시골 경마, 캠프타운 레이스, 에릭 로저스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줄곧 놓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다르다며, 약속과 다르다며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변함없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김정승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 떠나신 후에야 어렴풋이 그 사랑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찬송가 467장 함께합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찬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신용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서울 바합장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김정석의 찬양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사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다들 형통하세요. 이 형통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요. 정말 다들 형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 드립니다. 지기66님, 내가 매일 기쁘게 공식 농부시죠. 큰 일 잘 마쳐서 두 다리 펴고 잘 잤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마 전에 감자 4톤 수확하면서 마무리하셨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감자가 맛있을 때죠. 하지감자. 9243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도 건강하게 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기도하셨고요. 상록수님께서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도 참 멋지네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서연님께서 항암 시찰을 하러 갔다가 항암제 투여 불가를 받고 돌아왔어요.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요. 혈압도 80으로 떨어져 다시 끌어올리는 주사 맞고 다시 검사해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정상 수치로 올라가서 항암치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서현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올라가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영님께서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하반기에도 감사하며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피아 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 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수원시립합창단의 오직 주말이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 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수연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동행 피처링 박필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8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은 여호와를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간직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와 잘못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 애쓰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의인들입니다. 신실한 의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청종하기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사야 51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다듬고 빚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비록 암담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통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의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0: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임정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CBS 합창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은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제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의 나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됨을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제니 천사님, 저의 힘든 퇴근길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매일 새벽기도 오가는 길과 안쓰러운 길냥이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독거르신 17분 섬김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님도 제니님도 참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시네요. 그 사랑이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ILRS님, 주님 내 동생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첫째 동생은 목 디스크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두통, 둘째 동생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두 동생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앞날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동생분들을 위한 이 기도 주님께서 듣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JMH님께서는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3604번 명희님, 진리는 날마다 듣고 들어도 새로운 거잖아요. 명희님 방송 매일 새로워요. 집중이 돼요. 8년 정도 듣고 있는 60대 할머니 청취자예요. 방송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사랑이야기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주의 손길 이곳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 정하신 오은의 찬양 1분 1초도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되기 쉬우므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때때로 상상하듯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이다.

제임스 패커의 신학 한 걸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김나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어모키님께서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쾌한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는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세상에 같은 파도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다른 높이로 일어서고 다른 소리로 부서지고 다른 포말로 흩어집니다. 어제 파도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오늘의 파도가 만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순간 곁에서 물결을 다독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파도 앞에 설 힘을 얻게 되는 아침이죠. 오늘 또다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통신 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수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부모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균 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빗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마당님 계시는 곳에도 비 오는군요. 페푼 원더풀 월즈 오브 라이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저는 이 편곡 버전이 이렇게 사뿐사뿐한 느낌이라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비 웅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살짝 뛰고 폴짝 건너뛰고 그런 느낌. 같이 흐른 곡은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했었는데 뭐 워낙 장마철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벽에 또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월 장마는 꾸어서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이제 비를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 대비하고 겪어내야겠죠.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라.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인생의 비를 잘 지나보내기 위함이겠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빗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가려지기도 할 텐데요. 요즘과 같은 때는 여러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볼륨보다는 빗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말보다는 좋은 찬송곡들 많이 준비할게요. 케이카 호아오 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와이 원주민 부족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내어드리다 보니까 뜻밖의 감동을 종종 마주합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는데 앙코르곡이 흐르자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거침없이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누리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죠. 어떤 사람 말처럼 음악은 진정 메마른 영혼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엔 빈곤 망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결핍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공 강박감이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이 바로 빈곤 망상이죠.

아프리카 이웃들은 삶이 꼬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말을 외치면서 서로의 불안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며 주님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다라고 나직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마 속 눈부신 햇살처럼 작은 일에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빗소리로 새벽 출근하는 우리 언니, 개순 언니를 걱정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받아요. 새벽 출근해서 이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오픈 준비하는 하나뿐인 우리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려주세요. 9884님, 언니를 걱정하면서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기66님께서 우비 챙겨 입고 들깨 모종 정식하러 나가요. 들깨 모종 정식할 때는 비 오는 날이 더 좋다고 하셨죠. 이 정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모종을, 그러니까 밭에 심다. 모종을 밭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다. 아, 이걸 정식하다라고 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한태규님은 어제 오전 근무가 없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경남 하동 쌍계사 불일폭포 다녀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덕분으로 60m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가 굉음과 함께 장관을 이루었죠. 쌍계사 주차장에서 불일폭포까지 내려올 때는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비 안 오는 때를 잘 타서 폭포 다녀오셨네요. 이 곡의 시작 부분이 그런 느낌입니다.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느낌. Oh,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겸손히 주를 섬길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문자 뒷자리 0775번으로 오신 분. 인천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는 작은 수술이 있어서 못 들었고 오늘은 출근하면서 들어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뒷자리 6737.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CBS를 하루 종일 고정해 놓고 듣고 있어요. 12시간도 넘게 일하시는 어떤 가게를 하실까. 손님도 많이 들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오늘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6737-0775님.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킹 삽입곡 가운데 하쿠나 마타타 1부 끝곡입니다. 스와힐리어로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쿠나 마타타 1부 닫겠습니다.
8: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9: 하쿠나 마타타.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엔 그랬죠. 친구가 집 앞에서 윤주야 놀자 하고 이름을 부르면 하던 일도 잊고 뛰어나가곤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어? 윤주야! 먼저 이름을 불러줄 때는 와, 날 기억해주고 있었네. 고마운 마음까지 생기죠. 생각해보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해 말을 건네는 일이니까요. 라디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요즘 라디오 뭐 들어? 하고 물었을 때 마치 맛집 소개하듯 신나서 이름 말할 수 있는 라디오. 오늘도 그런 기분 좋은 목소리가 되어드릴게요.

닐 다이아몬드 스윗 캐롤라인 7월 8일 수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좋은 방송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받으셔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

0: 때문에 이렇게 같은 주파수에서 만난다는 거 진짜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우리의 인연이 청취율로도 이어지면 더 좋겠죠. 오늘 저도 여러분의 이름 많이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영 님이 주디야 놀자 하셨는데요. 좋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찾아.
1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좋은 곡이 연속으로 나오네요. 헤일리님. 그쵸. 저도 두 곡 연달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0336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Take That의 Back for Good 들으셨습니다. 9637님. 라떼는 말이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김윤주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말이죠. 9637님의 사연 또는 닉네임으로 불리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름으로 불릴 때 정겹고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9637님 이름 뭐예요? 저 너무 불러드리고 싶어요. 9637 말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너무너무 불러드리고 싶어요. 겨울이님도 주디 저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불리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이제 레인보우나 문자를 주시면 문자는 이제 휴대전화 끝번호로 불러드리고 레인보우는 아이디로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만이라도 나는 좀 내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레인보우에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껏 불러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이름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겨울이님 성함은 박희숙님입니다. 레인보우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이디와 성함이 저희한테는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불리고 싶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나는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에서도 손 들어주시고 문자에서도 이름 적어주시면 불러드릴게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장마철이어서 일기예보에서 이 강한 비가 내릴 거라는 말 많이 듣는데
1: 네네.
0: 사실 수치를 들어도 이게 그래서 얼마나 센 비라는 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장마철에는 굵은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시간당 보통 2, 30mm 정도를 하면 우산을 써도 비가 들이칠 정도의 강한 비로 보통 장대비라고도 합니다. 이보다 많은 시간당 50mm는 자동차의 경우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를 의미하는데요.
0: 네.
1: 오늘 역시 이러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0: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지니지니님이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날이 굳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비는 내리지만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충청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제주를 포함한 일부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관측된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6도, 부산 24.5도, 광주 26.5도, 대구는 27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5780님 신청곡이었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033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핑크 장미님, 내 이름은 이선미. 이름 불러주면 정말 좋겠다. 선미 씨, 선미님,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해달라고 보내주셨어요. 핑크 장미도 너무 예쁘지만 이름 부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네요. 선미님, 오늘 화이팅! 박앵단님도 오셨는데요. 박앵단님, 학교 다닐 때 창피해서 가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든 지금은 특이해서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예쁜데요? 박앵단? 특별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짓궂잖아요. 박앵단님 아니어도 어떻게든 놀릴 거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별명으로 부르죠. 가명을 쓰실만 했던 것 같습니다. 톡톡사랑님, 부모님 지어주신 예쁜 이름 부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엄마들은 만나서도 누구누구 엄마 안 하고 이름 불러요. 유경아, 수은아, 미라 언니 이렇게요. 근데 전 주디가 톡톡사랑으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이것도 몇십 년째 쓰고 있어서 오래된 이름 같거든요. 오, 그럼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톡톡사랑님, 톡톡사랑님 오늘도 화이팅! 7시 28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리안나, 제이지, 엄브렐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Oops, I Did It Again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8174님, 제 이름은 김관우입니다. 유비나 장비가 아닌 관우. 제 이름이 불리면 오늘 하루도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교육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우님. 유비나 장비 아닌 관우라고 원래 자기소개할 때 이름 특별하게 각인시키고 싶잖아요. 너무 좋은 소개법이네요. 유비나 장비 아닌 관우. 왠지 청룡 언얼도 이런 거 키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다. 5099님, 제 이름은 부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구스롱입니다. 스롱님! 이름처럼 슬기롭고 옹골찬 사람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스롱님! 진짜 뭔가 부를 때 시원한 느낌 있네요. 구스롱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번 한 분 한 분 다 이름 불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청취자 애칭 공모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애칭이 필요해.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릴까요? 센스 있는 장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정이 느껴지고 부르기 쉽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애칭이면 뭐든지 좋아요. 애칭과 함께 왜 이 이름을 떠올렸는지도 간단한 의미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말머리 애칭 달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대 아침 공식 인스타그램 CBS FM YOU, CBS FM YOU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응모,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투표해서 결정할 겁니다. 애칭 공모 이벤트 1등 당첨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옷을 골라 입듯이 코디송 고를 때도 날씨부터 체크하게 돼요. 오늘의 기분을 닮은 노래 함께 골라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스잔입니다. 예전에 스잔이 한창 유행할 때는 스잔을 모르면 간첩이란 얘기도 있었대요. 워낙 인기였으니까요. 전 몰랐어요. 간첩은 아니었지만 애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스잔. 적재가 리메이크 했거든요. 원곡인 김승진 버전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적재의 세련된 감성까지 녹인 스잔. 비오는 오늘은 왠지 스잔 듣고 싶어요. 자,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와, 이 감성 뭔가요? 꽃피는 계절님, 그레이스님, 적재 목소리에 이어서 잔나비 최정훈 목소리까지 연결성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루나이틀님, 시잔, 나 왜 따라 부르고 있죠? 너무 좋네요. 이거는요, 안 따라 부르시면 유죄예요, 유죄. 장미리즈님도 추억 돋는 음악들 리메이크 좋네요.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저의 코디송은 적재의 스잔이었고요. 4700님께서 오늘은 웬지 하면 이 노래부터 떠올라요. 잔나비가 리메이크했는데 비 오는 날에 스잔에 이어듣기 정말 제격 아닌가요? 잔나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장희님의 노래를 잔나비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오늘은 코디송 리메이크 곡 두 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470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4943님과 함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어제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극단적 변동성 때문에 롤러코스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급락과 이란의 카타르 선박 공격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수사팀장의 집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다시 한국 사령탑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대한축구협회 인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 등의 7개 품목을 제외하고 마라탕, 전기차 충전료, AI와 쇼핑 구독료 등 10개 품목을 추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중독이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은 반숙보다 완숙 형태로 섭취하고 껍질을 만진 뒤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고 반면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보니 타일러 홀딩 아웃 포러 히어로. 3477님, 인천에서 서울 오가는 광역버스 승무원입니다. 오늘처럼 우중충하고 길도 엄청 막힐 때 승객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승객분들은 좋겠다. 이렇게 멋진 기사님과 함께 출근할 수 있어서 버스 안이 들썩들썩 했을까요? 파파비언님께서 월드컵 축구 16강전에서 콜롬비아가 패했네요. 축구 보셨군요. 스위스가 우승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무려 72년 만에 스위스는 8강에 간대요. 이렇게 모든 8강 대전이 완성됐습니다. 아, 72년 만에 간대요. 72가 우리에게는 좀 아픈 숫자인데 스위스는 행복한 숫자가 되었네요. 월드컵 8강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퀴즈콕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한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이 감독은 누굴까요? 1번 벤투, 2번 히딩크. 벤투냐 히딩크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가 되니까요. 노래도 잘 들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마이클 잭슨의 벤, 장국영의 투유. 벤과 투가 연결되네요. 오늘의 정답은 벤투. 6328님께서 운전 중에 빵 터지셨다고. 아, 투유가 나올 줄 몰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장국영의 이 목소리.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은 어렸을 때 이 광고 보고 갑자기 비 오면 남의 집 벽이나 문 막 치고 그랬었나. 아카시아님도 아, 초콜릿 한 조각 먹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퀴즈곡 오늘의 정답은 1번 벤투였고요. 벤투 감독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국가대표팀 감독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공식 지원이나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이 과연 다시 우리의 태극 전사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0231님, 벤투 감독님도 히딩크 감독님도 모두 대한민국에 감사한 분들이죠. 그때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0512,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매일 등교하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벤버지! 축구를 좋아하는 귀여운 4학년. 아, 이름 불러주고 싶네요. 이름이 없어요. 1269님, 다시 한번 16강, 아니 4강에 올라가는 희망을 조심스레 품어보게 됩니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버스 출근길이라고 하신 3152님, 출근길 비가 많이 와서 허들 선수 마냥 물웅덩이를 뛰어 건너면서 정답을 보내주신대요. 보헤미아님까지 이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듣고 계세요. 1475님 신청곡이에요. Sting, Shape of My Heart.

Like a Love Song, 카셋의 My Way, 원흥 사댁경희님 신청곡에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마티 발린의 Hearts는 443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틱 노래 들으면서는 백꽃님께서 요즘 스틱 노래 빠져있는데 딱 맞게 또 그 여화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빠져듭니다. 좋아해 주셨어요.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을 함께하는 벼락식혜님이 진짜 자랑스럽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네요. 저 주변에 정부훈장 받으신 분 벼락식혜님이 처음이세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을하늘님,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와 있습니다. 원룸을 얻었는데 TV 연결도 안 돼 있고 와이파이도 안 되어서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비가 참 요란하네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지만 힘내라고 주디가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산에서 생활 중인 새아이의 워킹맘 이정희입니다. 정희님, 이정희님.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들 있으면, 챙길 식구들 있으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매일도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막 대충 먹을 수 있거든요. 혼자 계셔도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아, 오식록님께서 출근길에 잘 듣고 있다고 김태우의 사랑비 청하셨고요. 이은상님, 장맛비 말고 김태우의 사랑비를 내려주세요. 율로님도 청하셨어요. 김태우 사랑비 같이 드릴게요.

아침마다 러닝하고 출근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제 이름 상아가 꼭 불리길 바라며 딕펑스의 비바 청춘 신청합니다. 상아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9351님 맞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막 벼르고 계신 분들 많아서 저 진짜 너무 든든합니다. 충남 예산의 장준님, 청취율 조사 전화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숫자라도 알려주면 받겠는데 요즘 모르는 전화는 전혀 받지를 않거든요. 그쵸?

워낙 광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주로 022056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022056, 2056.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2056. 이 번호가 오면 한번 지나치지 말고 꼭 받아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꼭 얘기해 주세요.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2848님 신청곡이에요.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7673님과 함께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8: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계절이 깊어질수록 시원한 한 그릇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여름 맛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절이죠. 진한 고소함이 가득한 콩국수,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 육수, 새콤달콤한 열무냉면과 매콤한 비빔냉면까지 자꾸 젓가락이 가는 여름의 별미이자 더위 사냥꾼입니다.

후식으로 먹는 팥빙수는 눈처럼 녹는 고운 얼음과 함께 더위도 녹아 사라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좋고요. 평범하지만 시원한 물 한 잔조차 여름에는 그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름 맛집은 맛있는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더위를 잊고 웃음을 나누는 추억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맘때면 생각나는 시원하고 개운한 음식들로 지친 하루를 달래보세요. 가장 맛있는 계절의 선물이 될 겁니다.